0: 법 원성 최배 고로 통주로 응급증을 등 내게자 샘나 티고르 키낭 등 시편 이신양제 라네 등제초 모진 역시
1: 탈루 야신급수 예급 친앙키 롱년 잠추게 타니 슐학 잠 직진이 등한 등신 유바타 롱년 잠추 대다나 루규타 조카르 창제 구지 친리 차나소 롱년 너리 민자와 망부 뒤에 롱년 티즈 최 조가 리기 롱년을 그수 침부터 비에 베나 조가 구리 롱년 춥도 예제부터 모자 리추 되네 흥라이 흐유 신준 체대 샤르초 지리키 제된 칸림만 바체예 롱년 때네 니게 송진 겨 롱년 바세 용보 고르 통주로 출하자예 롱년 동비 키치진 사르슈레 신나 춥도 예제베 롱년 티 니세지 터동 야조 침부링타 밀린창마 유럽 링소 서구토 동비 지구임시 민아라 롱년 차제 부묘 강제 보로 시바티 바세 칠존 치제 고르 통주로 쥐우글에게 유바타 롱년 티 고주 케줄레 때네 푸숨 초베 삼죄타 푸중 제진추 데모와추 푸중 조가 롱년의 장비 천세타 제심라예 야신디르가 지소 동베체규 롱년 잠제추 더동 총세 비모유 남베 조가 롱년 추나 크지 미치바타 친리 찬랑케 조가 롱년 구지 세모 조가르 뉴십 구지 롱년 당게 된제 뉴십 소예 신야 롱년 모라라 징베 심딘 이기 시바티 무투 스모와추 국신 유바타 콜라시브로 롱년 바세 칠존 체제 민아라 고 통주로 니슈 자지 레게도 롱년 사바가 지진이 투도 던저 비바 탄디 야세 링케 롱년 바세 칠존 체제 무투 퍼규 임지 세조 링게 장정기 정용 정신케 튼조 당 총조기 긴구외 랭긴 쿠르의 토담 지덕기 최대 락다 지덕 된샤

0: 배찬 티싱기 탄도가 나서 탄데 모더나 롤 토리아 제크티나 롤 야색티 슈발 이별라 세데 레슈노 캬겔레야 토준나 롤이야 푸트네 망보요리
1: 티싱
0: 롱노 나롤이야 탄데 배샤션 타 여둘이야 카지 딘데 링게 탄데 옆제나 롤이야 나서 야디 푸디유발 토준스는야 직체시 말롬단데 년가 잡십치리 생기라 다 뭐지 직샤샤디 바르케체야 슉체쇼
1: 냥가차쇼 어 띵가 부가 단제샤오 르바
0: 노노
1: 리스
0: 아니 디샬 탄동 나주 직단다 디슈알 추즈시 문제 된데야 단다 갸게슈네 이비오스라 추즈디 간리아 단나 기란즈 디 냥가차보도야 나주 탄 이시
1: 샤얀제
0: 미시 샤야스 메벨
1: 미시
0: 니마가야 미시 제티싱게 냥가차쇼 직디르 샬나는 산다 미시야 딕스 앙장윤 교스 메벨
1: 어 레세 투윤 교스
0: 앙장윤 교디는 아니 그 샤즈 샤즈 직 샤는 님의 캐르초 직래 그 디체용다 맥여용 어
1: 레세
0: 디 냥가차쇼 십지르 샬
1: 노노 저발게라
0: 어 디돌이야 타나 숙청 붙이고 구독이라
1: 어 레세 다 님은 차가래야 송고르바 야 레슬레세 그러니까 컨셉이라 손나 손좀 교초나 로레디게야 회교쇼 녀브지도 도와게라
0: 제일 다치 어 나선 돌학바르도 메시 메차스라 다디는 양디샬 기란조 탄다디 탄당조 탄다 잘라샤세디 시도알레 딘데 시도알 아디야 바케치 안냥 가차쇼 찌그르샤
1: 오 저반게라 롤로 리슬레세 기란 토치
2: 펜쇼 미마 군케 롱치리고 펴게 롱치 케라 제무슈
3: 다더니 차례나 피베 뒤즈인베 쇼람퍼 라고 하자마 부여시 자카로와 힌게네 자마마 규발 라고 태산다나 로나 키시 라고 창치 부여비나 응규지부 구로나
2: 여름에베 보안에 라고 다나미나 나저 동기비 기회 김만 표시
3: 빈자기 안에 라고 다나미나 만스 파마 풍치초 개외 로디 파비 용인시
1: Longkilan Tojichi, Motuchi and Nazo, Tande Numchi, Dinjak in Neda Wolia, and Nazulangur, the Guntegi, she said to Naronal.
0: Listen,
1: Lotch.
0: The Nedisha Kilans, and the Tojichimut in Desilianti, Pesachanta, Gurumbo, Motam, Dina Lolia, Tandanzo, Shukeshoshi, Tose, Togo, and the Maladia, Tose, Leas Mevel,
1: Odin
0: Yangasashoji,
1: Listen,
0: Dina Lone Kilans, and the Mala, Tungmuso, Yang Shushio, Mara. 난 디지 제시 딱 흔들어 그래 군용마차 딱다시다 디싱기 군 노베윤 교치 인지민지 고도기라 디나롤 단다 기란 단다 트레제 시험 선자 찬용기 단다 기란 디나롤 말아나롤이야 단다 이주는 쇠방지 추란 두 스코르 겸니셔리 저절레가 디다 흔들어 그래 숙침을 자디 본 제산 디나롤 만나죠 추다디게니야 더나 숙침을 나오고 돌
1: 레슬레세 기라 추루야 먹뉴 디송고 르발기라
0: 뇽마차 딱다스 구라 디나롤레 다 추딕지 튜도 딱다스 진교치 너무 마셔 딩교 스쿠르
1: 레슬레기라 넘시 차오차오다 이제 급진 뜻 망나 탄다 추디기라 다 그들로레
0: 코야 교
1: 코야 디 교요르 벨라 코 조야 교요 르발라
0: 진 타고 양고 양고 거리게 없지 되오라 디나롤레 양나 주야 추디 조야 렉스 디
1: Oh, listen.

0: chigi tor duri.
1: Oh,
0: rabana kila. Oh, mo
1: No, listen.
0: Listen.
2: No, listen.
1: 其实对个不是完了给啦哦第一天给兰科大军天里呀也一次切过为那天的给谁知道了拿了那是咯特级今天第一天给兰科大军天里呀也一次切过为那天的给谁知道了拿了那是咯特级今天第一天给兰科大军天里呀也一次切过为那天的给谁知道了拿了那是咯特级今天第一天给兰科大军天里呀也一次切过为那天的给谁知道了拿了那是咯特级今天第一天给兰科大军天里呀也一次切过为那天的给谁知道了拿了那是咯特级今天第一天给兰科大军天里呀也一次切过为那天的给谁知道了拿了那是咯特级今天第一天给兰科大军天里呀也一次切过为那天的给谁知道了拿了那是咯特级今天第一天给兰科大军天里呀也一次切过为那天的给谁知道了拿了那是咯特级今天第一天给兰科大军天里呀也一次切过为那天的给谁知道了拿了那是咯特级今天第一天给兰科大军天里呀也一 인지미지 장마체 아디 나로래야 직다 모든 나로를 처음에 먹거든 내일 어디 제국도
2: 어 저도 관계
1: 디토래야 토나 숙청 제국도
2: 어 레슬레스
1: 아 디신기 나다 디리 천롱디 나로래야 탄다 양 천롱디 추추르기라
2: 어 레슬레스
1: 나 나기 캬금다 차리 캬과 땅야
2: 어 유발 추추바
1: 어 어디 양지 어 디레이 양 간대로 닝부 자야 그래

0: 다디 제시랑 요 말이긴 하. 디디디디 제시. 다디 정말 맞잖아요. 출사버제야. 출디 사버제 양생스 직당들로 롱아이스터를 제미는 양안 주던데 디셔리 출디 캬과다니 단다. 인지 말라드윤리아 가생교단다. 캬케슈는 야소치스링. 캬과랑 주소니치.
1: 탄다니치.
0: 디나로리아 직 딱과 마찬가지 디토라먼저 연 캐슈 교리.
1: 레세.
0: 추디 카지 연 베 장무 대배 주고 다가랑 비주다네 돈. 아디 추디 양고장고 코라 코르케 없이 되듯이네. 양고 디체루리.
1: 레세.
0: 나로 딱과 저차지. 다가랑 저 인지 말라가네 강교 캐슈네 야소 지시리. 캬과다니치. 어디 전라다시리.
1: 레세.
0: 제가 추디 연 다음도 뇽자도 넣는 비 겹이야. 디싱이 장무실함도는 아니 사바지니 양도
1: 있어. 어 레세로. 응나 좀 규기라다 단대 퇴줄이야. 오늘 차와 챔부시라 발라 랑고 나로리아. 이제 인도 좀 받아 칼로와 망체게 비주다 망슈르 세바 찾아는 응나 단대 길라 소야기 청론들 발라. 이제 인도 길라 참리 디 청론디야 두스 람산치 바 인도 좀 봐. 녀르 최 차부시오 녀스르지.
0: 나리.
1: 이제 채용도 와라.
0: 어.
1: 키세 따디 배 추 차부디 마마 차베스라시다 안제스 청루 메베스 제빈 등기 겐라 소야기 응난주
0: 탄데
1: 청룽기 추디
0: 라리
1: 아레 추디 조비 브레르베
0: 라리 추디 누비쇼보다 디싱 조 엔데지리기라
1: 안
0: 디갈랑 응난주 탄데 추디 규룽 뭐 지메나 야디 추디 캬과다니 탄데 인지 말라가데 야 독도주
1: 양소
0: 지스
1: 홀
0: 캬과 소니치 어디 가조레
1: 나레 레세
0: 그런 정말 유협지를요. 풀이야 쇼메다 아직 푸 겨울에 시양지 처음에
1: 먹거든.
0: 아주 단다 모던 나로 유베. 디리 카레디.
1: 어, 레레스.
0: 개개션의 공대와 류신치스.
1: 모던
0: 나로디 카레디. 텔라다 이제 가르는. 아야 푸슈크 처음에 말이야.
1: 어, 레레스. 진짜 지금에 등유바.
0: 롤로
1: 길란 참대야 양교 초와 주위에 있는 건아주 더 단대 투줄이야 디르발. 철주배우시라는 말은
0: 또는 근데 지금 타주신 더디 타주 시체비는 가유나라 지금 칸에서 지금 동안은 삼사시 시대 такой шок чем бо чемтом та дало сисилия цюрал тигу савек
1: мусор
0: одея та шок чем бли дече одея та чума заз мебче кое джимбе де ня дече ани дичири гилан та чу кеси воля чу кирина динде жури танда куре танда сондарыч бешача ну мортан же синди кемче дине ша ян цюен де жане дюнши да ейюн диге бесиб кодири та дин модерна лоля ша кобе дири 샤젠코베샤젠치 밥솔 체체 양어 다그랑 지기
1: 어 레세
0: 뉴니니 다그들로레 냥게체 쇼죠 뉴니니르 샤기
1: 어 레세 레세
0: 간랑 쇼야던데 네주스메벨
1: 어
0: 디오 뉴니니르 시르샤
1: 챙겨서란 제르 와기라
0: 어
1: 레세 간랑
0: 저 도시디 추주면은 기라 람상하고 말이 더나 어즈샤는 아니 신의하고 우리
1: 어 레레스
0: 딱 가셔 양 직다 이야기 되절로 독스타네 딱 쿡쿡슬레 다음에서 나와멜체 아니 shuwa shuwa de ta ko pe pop kya chame kya wana an shinya ha ku dool
1: wo
0: di an gyurung bu chin zang de ta tan de di gyalang shuya ne zu di na ke si to shinya chun zun gyur na han da zui che gyurung bu ma chin be chong da si
1: le se long gyalang ta jen na
0: no
2: 실 교지 중중 람파른 예투 강충야
3: 딤주 태제 레젠디 케게 귤미 람초인
2: 다르키키 센시마디니 편초 롱친 년천대쿠 표게 롱진키 딤주 태제 시베 레세시
1: Namlinge, Tadakina Zusin Sina Simbeli Tendino, Pendulum Chinin Chile, Kong Pegalum Chinki, Jim Ju Tiji, Sibeli Tengin, Si, Langkor, Dagun Sibdiji, Malicenzo Yomba, Denzlam Yella, Namlinge, Ananto Langkor, Dagun Sibeli Tendino, Tirita, Tumbe, Gune Langkorki, Hula Kalia, Dagunandanta, Tangan Si Langkorki, Gunjati, Sisogi, Sitaina, Kodishin, Sila, Wigitone, Sajin and Gu, Lizendo Vichibe, Tuzudina, Sahori is me, Maki, so which is a good hand, Gamma. 안에 추수주배 발타 디닝키 치주 추수 듄탄 감응 안에 추수 기배 발 사포비쇼베 추수 구탄 감응 안에 추수주배 발타 다능 신키 치주 추수 듄탄 감응 안에 추수 기배 발제리아 갸동 수유베 대퇴이나 생겔링게네 권자 유쇼 당능 신기가나 초랑코르다 교시베리 생키 댄슈 권주니 랑코르 냠수타 다 교태기림 퇴락제버 겐투데라이 제장 키시 키라리아 짐 Langkorki, Hulan Yamsuta, Tanansi, Dagun Sogni, Tunlujan Gugum, Yina, Licent Hedon Chebe, Gurimala, Licenki, Teji Huangchang, Lego Giguji, Chuge, Sunga, Ni Chu Chuta, Lego Giguji, Chuge, Jinga, Dun Dun Guni, Kungrun Gujang, Tulitanalia, Shunan Gusunil, Tanansinki, Chajolinke in Nele, Puget Chilam Dom, Sibe, Kuingi Dibu Guje, Kirangi Tone, Kaina, Chetig Nambe Tone, Tedon Hanalia, Gunan, Chuyul. Lo gila tosi mutu nga na zo tande nemsi wo lia nga na zo lang khor da gyo na da te lia ani se ji na ro na shu yin la
0: lese
1: lo tosi
0: tene di ji ri sha gila zo tande mo de tande lo ch me wel
1: no
0: di ke to ge shen den pin
1: o zhe ba
0: lo ze di
1: lo ze
0: lo ze di ya ku di ji to gyo ji nemsi yang cha cha bi na ku kan de lo ri na lo zo ya gyo che
1: Lesson,

0: 嗯，托西的帕族卓色，他的啷个去？帕族卓色，他的啷个去？帕族卓色，他的啷个去？帕族卓色，他的啷个去？帕族卓色，他的啷个去？帕族卓色，他的啷个去？帕族卓色，他的啷个去？帕族卓色，他的啷个去？帕族卓色，他的啷个去？帕族卓色，他的啷个去？帕族卓色，他的啷个去？帕族卓色，他的啷个去？帕族卓色，他的啷个去？帕族卓色，他的啷个去？帕族卓色，他的啷个去？帕族卓色，他的啷个去？帕族卓色，他的啷个去？帕族卓色，他的啷个去？帕族卓色，他的啷个去？帕族卓色，他的啷个去？帕族卓色，他的啷个去？帕族卓色，他的啷个去？帕族卓色，他的啷个去？帕族卓色，他的啷个去？帕族卓色，他的啷个去？帕族卓色，他的啷个去？帕族卓色， 디 장마 마스에는 광대 길랑 쉬는지야 뭐 저기 단대지
1: 원래 야 주제 차별서 제일 많아
0: 어 샤젠리아다 양지 밥게가 언제 지리
1: 한국에가 좀 가야 좀 많게
0: 다리기나 언제스네 주도기나 너
1: 레세게
0: 지신기랑 저 단다 시고 버루리아 단다 디처리 예용 시우네
1: 어 유발기라
0: 되게 자장로래 단다 디처리나
1: 기기스라드베
0: 기기스르스메베 유발 디버루리아 단다 차바다 내단주선에 다 치고 치러다 나로르다 리마 치러디 그라운드한테
1: 슈르케스라
0: 리마 슈르케스도 와 야 디버루 장세 슈르기나 디버루량 저 치마다 차바다메 주고 차베기 텔레디 디나로리아 냐데리나 다 디 직추셔스 지제 세고 르마마테야다 디신 디버루 먼저한테 근데로르 슈르크 챔버말레 케슈교리
1: 레슨스 어디 장면이 어찌하지 봐.
0: 라리. 다디는 나도 수수도 나 제지를 시작이야.
1: 어, 나는 좀 교인 받은 데가 차버 번데지도 좀 많이. 네가 이야기라 랑가리아다 답바다 이제 지윤도 좀 바간다 봐. 님도 치메스라다 이제 님도 레도 할 때 수고 유스데. 아니 랑코르다 비그림 나로리아 두스 기원데 마치 두 좀 봐. 마 나로리아 전년 스치. 야 윤도 야 여자 레위 베스라지.
0: 라리.
1: 저도 관로 어디 창주고 유스리샤.
0: 나리 디나로리아 단다 다 치마다 좀 숙침 참네 안지 단다 시우 야마 치드선에 안지 다그래요다 시우 르물리아 이제 디니가 잡으셔리
1: 어 저도 관 라라 레세 길라다지 라 아니 길라 트링 안나 남든디 잡 체스게 길라 단 아 이슬 체고 왜 남든 카 쭉쭉 지제 수나 소한 길라 라 단도 온도 유나리 길라
0: 여기 길라
1: 라 레세 아니 어 트링기 레센디 나로로 투주게 김베 능가나조 철투 급러 와기라 아니 야랑콜이야 다교 제단 테기 세제 카지나 아니 투주게 김베 세제 슈토모 솔랑가나조 제메 레체나로리아 모투슈이 와기라
0: 로
1: 레세 능가나조 생겐 토블링게 상마야 아니 슈덴자고 슈이엘 로 링게 슈덴자고
0: 로 슈

다불 개주 제바 년라 면데 무연강네 그 지점 직경 요부인 나 치달뚝경 변부인 땡도 추구 디달 체네 대매용 그 체링부 체소나 련로 투용 구식지 제바띠 기겐 우투네 공바 년기 휴두지 디급 제품 초신 행우 나름바 개디시 개집 림부치 식경 지신 산대 뮬람기 초난에 차바 싱어 깨남도 땅싱 현양 가스 차신 참마 즉기 깨라 채워시 여바디 통급 고 총팀기 차바 민경 집을 내미기 신나 채바디 기장 변롭 전바 뮬람 디튜 스치 차자 신인 레토 능미제 공연 남단 가추기 띵네 이기 딜로기 로병의 스타르도지 준치케 소미 그 작샤 미스르카 류비 춘세 서치 자장기 기시 튠생기 라겐 버릭 기시 휴와 병균 첨수자와 통화점기 직흉치바시 기여바티 소학지 행우 공세기 조주 인주 집을 고요와 당제 길겐라 띵골 제뜹 오큐기 낭두 출루바 딸 신잠 뒤에 리시 바당 댐벌 대단한 사결리 시엘레 수요와 배티 주나양 카도와 깔부 중미시 지 숭바달 삼리 ngarki namnge munjam langshurki chungye natswa da yang kepkar geser de bu yu zam ki par swa gak ba so chungwar tepju chidar che yang ma pen par de ditu gyeong yapse potalar lengge gepje gechin dami benchin ku kumar tukda hyunang zebe chimbepsu nebup ki sokjar ngengo ma shar yang rimchur chupsang ki temanta gebur 쇠가 제베 뒤 주춥 제반이 부지 랑쇼르기 남베토 꼬지 징균 인자양 벤치다르 부시에 메시 최고는 질러주 왠장 지시 바르 최수기 류균네 세례 뜸진기 협원한다 내게 가구지 휴친 꿰미지 제비 정도 받다르 캠부 벤조르 차바 딩예경 꼬지 주 춥상시 주도 댄차기 휴부잠레 자외 댄서 민싱 17시니 유바 남자 체표바다 빈도 캐로알레 댄차기 라브란다 자룹소 강야 메드 코르 꾸지 인지 윈진 치미양 메징 디리 게디 중시롱 코프의 송외 변친 국공매 톡다기 된다르 최집의 개외 풍경 산대 묘남급 럭겹대 장비 송취자와 길린도 조화르 도미 시수기 류규탄 제디 벤지 국공매 군대도 까고 쉬웠다. 쓰라 뜸진 하강도 협원 쉬워라. 매직 끝인 젠 딩이네 티드 페바네수. 루프르 게스르 더뷰 나와 티신 생라도 송어 마세. 년바 더뷰 근주 태양 매배 힌자수 송시 공 드바 남네 수여듭. 꾸지 증민 치다량 내둘라니 신이 예담기 가고 세번기 편신 부지 랑쇼라니 개개 세계 직접 연유도 유배 편바 인도진 디급장 조르 지게 캡다 군시 이시기 님 변진 국공마 칩빕기 토쇼르투 정시 급실 전진 휴와다 셰준 시쿠르제르 공슈제티 공유 창마 급실 전디 체티 제규다 유미캬스르 총매 창매 제슈 넬린 준슘 톡주소 ngatgyun zaytih, mirchik gertin jen gongbendri tata, tabiun techi basan ciri ngi, longmar suze toa benchi jimbuji chipsu jecha yunang ki. Xingje dawa jubi zi dun ngin, gezi begor chuti ne, benchi jimbuji dungur na gawa xindian du chipsi gyurwar, sirjin chosie ngadung tachar tong gyalin so, ngalamda ki, 표숨 초배 급의 재벌 겐디 급시 일하강 지미 딘딘기 정미 동해 왕부 농해 차기 은벌띠배 침방 편보로 시합수 뜻이기 콜레시무 급을 재벌라 핍뚱기 신부 개벌 따로하지 디눕 심춘두 공연남 근체 니랑 구치수 변한기 차예 랑부치 나샤 대부티 니기 지오 디진기 콜레 겐두 급을 재징 차윤기 멸치 끝인지 공포

벤치데 셰촘네 조난키 까핍수 벤치다큐 공마체기 향디다 랑랑기 디치 딘체 줍루라 삼나 할식두루 추구당 표미 진루라 삼나 이목바식지 부정쾌라야 포로하기 추구다라 총뒤 박자상라 나르스연의 파마당 벤라 민연배 주축 지규인지 단디에 길긴 딜리에 직바 추구 나초 세수 사회 아자르식 저시템부르유 탈음 뜻총수네 대총도 연대 롭종 지중는 마도 벤치대 부디 추수 동화도 송화라 며칠 끝인 젠티니 해 점점래 강양 미송 독진 코니 디급 나차득 고지 민배 은혜 수송바 인도 냠 땡의 주축 태워 공타 땡산 년부 치미 길게 장라 끈진낭나 공탄 용화유 나 제시 렘불 드럼에 그바라 파마다 냠도 대처바 꾸치 슈바라 며치 팅이다 협중 딘딘 드마 제네장 너말레 땡산 차트 송유 학된 나츠르 박베 진제 치시 단단네 차박하기 된체 추주 랍세 한람 신차르도 베토 자미안기 뒤친 겸수다 잠뒤 창배 주변마 외바미기 뒤바 신초 공지 투원라 사무 띵중기 권네 뒤바 리셰닝부지 뒤친 시그다 개초 개선 겸수 제베 파뒤 편디 참비지 타빈 응진치 뚝뚝 지 휴원 낭송에 티다리 있는 겹심 옛날 듬버 젠틴 수인의 숭 추주 가시식 내는 교체 대충나 저시 덤버라 아자레 총도 기주 공부 영웅성 받대 티체 군든 태가를 가시식 교시바라 지가 진이 잠례 칭치 체라 메바 교부 두바 중시 변진 롭산 주견기 창세 제 주민 진지 촌두바 인지 직지 뒤에 남기기 짐구충 휴감당제 팅튜니랑기 재반도 여바 디신다 주로 중매 자칭 뿔리 직제 구차네 된디 수레 제행 길겐 스치 버릭기시 장 장투 절슈 여시 수변치무 별도 동남토 가핍수 벤지단의 장란도 땅와 기시네 준투바 그럽충 대동 예민 두치 근본남 표현에 열두 사자다 근투 추수 제재 부 왕보당 연락을 교명용신 최두 차장기 직자 매수바 소 집에 침룰라 디란 편바용 다자 추주 등교로 응어유 만지바 중지 랑지 차바 긴장 등치 매풍 잠 독시 콘수매나 바라 망교마도 용교민도 왠장 부중 꾸길 송양 추치기 깨와 마톱시 발제 민중치를 단단히 랩 직치 주순맘 디민 뒤에 남게식 네벌 진주띠 학벨할 띠네 낙두 마착벌 제주보다 나를 날수연의 기탐기 년체마 중중 레중기 년바식 지경 제주급 가페버당 뜹중 기겐랑 카다드 뛰가 겐주마 카살직지 수레젤 대성이 체계라 젤륜 등구로 창말 수두연 삽계기 닝구르당 제월 벤진 탐지 킨시 침부로 면제 구순톡디 남사 꼴제다 규윤예체 차장 뷰월 의견 도체 숨주소주 상체 쿠주 갸탄바 싱제 당시 업주탄바체 뷰난급기 면제 작시에장 멸치 끝인첸 공빈지다 랑내 재진 틴수 젤륜 샤베 용진소 코르소 남당 작시엔 구법당 튐비 리키기 독바 자실 따로월 제버시 딩잉이랑 오만 남당 주바 칭원 남계소 다우 처리 가시 식라 게투 근부 파제 근시 기지나 식다 대치 디게 뼈와 남기토 랑콩다 치카 제기 서자 동차 개월 축계 루기 세와 젠주 하가 남다 네시다 시주기 메토 제와다 테눕강 모만나 심춘투 근제급 며칠 끝인젠 공벤지다 대니네 카다 둠수마직 카치 뷰시 닝만 뿔리 님박 칸자르 치조아 짬라 컴퓨 제부다 로마 메토아기 꿀당 댐바 켄자르 뉴 치진 직제 퓨디 응엔두 까 펩튼신 추주 밀람주

네, 시장가 쇼겐타 미마치리라 샤오슈 쇼겐 티신 용후 세기블로기 앙찬디나 아치가 송지샤 시젠 당저 쇼겐타 상하이 페이창 청련청 쇼겐티네 양종라 나마탱게 추이나 리스포뷰 캄디 쯤지타 티신이나 가다소구 남바 니위네 토첸나 쇼이라 코뮤니네 레 투지도 센터 나마탱게 창마야 캄디 쯤지

기란기 구수디 단탕 고류르 송겹치베 치도 영이 타월키 저와 충자네 고족디 영군강 곰시님의 교화탕 다르스 사바족비 최군낭 후다 슈터 족진 긍중토 동규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Then Lango Jeta Donga Joba did the dressing and the two with that Lango Tonga younger and that. Jim do that tossing on the non shearing.
1: No,
0: the Zona is good in Nango.
1: No, she didn't say what?
0: Not a bit.
1: Lay, go come, sir.
2: Other go come, sir.
1: No, come, sir. Tell her soon,
2: eh? I'm not going to
1: give you. She's a daughter. Listen, she's a commander, man.
2: No, 영어 가동 능지 전에 인계자 돌아 20 단 지청라 능동 세로나 슈트 담 마세 전에 그리고 당겨 돌아 그 전화 간지 내가 좀 나오나 좋으니라
1: 네세
2: 아 이거지 다 그게 예 잡아래 준라네 단하게 에 담은 넘다 시 집동 나더라
1: 직준라기 셈 남다
2: 나오
1: 네세 안 도미지 스탠나로나
2: 네시라

0: 탄다니 비진키 추수종니 딱다지
1: 까망에 생규르
2: 생겨생겨 샴랑아와 양제네 텐디 까망에 생규 년주슈기에 지역수시진핑키 진짜 준비했지 니슈고 니엔 제보 고십 첩첩 십시송 중앙기 퇴기 된자 제보 고십 척준 쪽에 비 진짜 준비했지 니슈고 니엔 제보 고십 척준 쪽에 비 랑용정 랑외민 고십 치취 렌주 첩타 제보 고십 척준 키 주장 순신 춘키 원시 고십 치취 대협당원탕 배랑용정 등위키 수지 왕준 랭키 담시 낭지 로시엔 난 랑종키 군퇴소 야채 레치 망조철 된자탄 덥대회 최코든 채발 군퇴소 최채 갱송 토부탄 첩지 추차부 베베 토로 피주동기 총유 타파르 卡索索,国儿听了他,给东出给出租入军他,国儿听你他,接东阿比给出给出新月。长期阳索,行走了,年轻起来女生也行不他,起来娘内康,接东出给出出他,轻松走了,松东西给出租人行月。女个长没落东西,东瓦提,给他松松入军他出也行不嘛些,总他去苍马,落着开月。 李卡以老者十级出租入室他，雄作面具前把接东送接接军线，雄狼铁骑蓝车接力铁松仓阿古西木他，长西铁通居电价联系，芒草铁通居甘奈西瓦，陈东地处吃了年外七巧他制度下东土吧，微微面包铁主席擦松松仓嘛，微主土不接穷年，行走来多不起我他，行走亏贼吧，行走芒草就不接开制度电边，普通温就土油贴，年东。

0: 가져라 가서 가져오세요
1: 송대 비운이 다 쓰임받다
2: 이진이 마세요
3: 중도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쓰니 들이시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려워 기구지 주 려워 기지 기지기지
5: 디카르니 대종 롱치 년치 예궁 백의 롱치 이 대종 롱치 년치

김나남 저군 감산 다들 기난 주고 소리야 춘이 생고 소부 티니 벽에 룬팅키 순간 틀람 균이 태동 지신비의 감성주 계산미 돌리 천리 나닝을 균신 리천 저긴 수킨 연지기 김나남 저다 리슬 학부터 구분일이야 계산미 돌리 천기 김상럽 순항 천 구디 수여시 다세기 리세리 로주 덴베 리경나 기운 멤버랑 초도 듀스 럽신 하기 년졸라 럽는 덴바 신바 큐스 特别听能行我们做老师的呀切别金大堂老师南京区别几个人西给露出三不起所用切特别一个电影的金藏老师铁给这月西这里呀能叫他老师南京给旁边体育军都金藏老师铁给切瓦卡的切特别清理而行其实我们做场面露这点别金大吉能够别尊堂的修音 前头项目推荐哪里呀？铁林奇、金藏老师哪里呀？透过哪首？

0: 부디 좀제기 천하 균퇴하는 영토비아 대주 창물로 꿀룬기 남부지르샤
1: 빨라 신이 랍제 김다 천드르샤 빨라 키라핀 지르베
2: 야 엄마 가 소래 빨라 내가 줘유 따라 아무나니 보주
3: 你给几个人？这两个人真正的真的啊！啊，是，巴拉这种话的，那个菜花很多，这里阿姆拉都是我。呀呀，收起收起，谁弄收起？嘘！哎呀，
1: 巴拉巴拉，你这姿势的肯定是这个嘞。
3: 这的婆婆，巴拉的婆婆都给我们读过，让帕斯的就当我，就阿姆拉给这继续过去。
0: 给俺打过也能个民族，不住了，打用钱就你，怕么你给，我愿意。他考虑啊，你们就学个男团体给那吃下边呢，不过说你们是不是推荐那罗了呀？怕么引起民族部的一起切过呀？ 라파르토다지야싱게 다시 부디 생캄 당리치야티 통매 통머르샤라 나는 저 균도네 시그리 파제티야 열괴단야기 남바치르샤 수야이 다시 키시 부디 이제 약부다 매비나 아니 야메나 부디 지 논추란데 충비나 나는 저 람산시시마 담바 람산 도와는 규민도 인지민지 부디리야 동심 냠기기 삼캄지기 토니 니 탄더라 이체 치신 여버디 신기 니랑 탄더 이체기 삼버디 여버 지 초난 두기 세르바 아 티네 게지 디게 시에 강차수는 다 영이 먼저 그리강리야 내줄 하도 지다게 르바 아 티네 팀을 잘에 내줄 팀제지 된데 흥유 여신 让给陈国都为啥子推举点给书记？天南落了也让给开设切图书，他的印尼来点点让给的开设切图书也是了不起。当然，做军丁的草原那吃下边呢，我呢是我们写的军丁的草原那里呀，偏就当土不怎么硬板，经常落树塘旁边铺竹瓦里呀，旁边铺竹里呀，水果切土边呢，其实旁边水果那落了呀，啊，这长龙穷边铺竹几硬边呢？ 보디 심난게 딩수 이내래 슈크첸바 주비 마체 랭귀게 안에 직다랑이야 팜게 준비 이내래 무튜 쳇다치야기 섬로 요리스 주고도아 시장이나 나나 초지 균도네 내주지 하다 람사 아 우스마 인바 티나너니 응규진 부터니 수검타 보디리야 양탁베 꿀치타 양탁베 미비드용 거야디 개침변한게 첸바체리샤 창조가 리고 채우랬으니 리고 채우지 팀마인발 덕초기 터니 매르타 강르치야기야 나는 주간 고치고도 되긴 동안서 같이 다 진짜랑 꼭불라 풍부한 차르샤 되다 미신다나 보고 되다 다 장게 된다 뒤에 좁도면도 시야기 계지디게 기시 기란게 균도 시교 녀버 유비나 티니 기란게 계지디지 지제 지 기시랑게 테마크시 잡이나 된대랑게 티네 약체도 오시 나이치 유스야 우리 라니마다 도비는 야게시라 친샤 모두 균형치야 게시 되게 나나 주지 개나로야 전부 용야 아 팀원키 김장로 수행 천지 날에 행결이야 순유유 기나기 보고 마음비 틀이야 사초 야면나 지 타진 보이살이야 저토다 모토티 기나기 셀이야 잘해샤스야기 당튼튼데 진념지 순유유 칸이 수비는 기나게 딱바 부대 메르당 칸르당 랑게 용마리 랑게 중고마리 랑게 교스타 랑게 꼬부지 게지디게 꺄꺄 셰데비는 덴덴 기나기 셰브능 싱게 부대 기나 된 란데시 수잔 투 균드네 부고설이야 심슈데야 부대 응르슈데야 부대 이치데야티 나나주 김달링게게 원게리 섬기 라파르토 디균 소에 나로리아 아 균도네 슈고지 키란 부위 소에 난타 부위 메치 튀기 기긴 안탕부티 임비나 덴덴 키란게 미비디 야고시 된 거 세상 랑키 미비디 된제 부고텔이야 군노다 고시 제가 나나주 디균 소에 나르시리 키란게 부졸이야 제베 꿈의 약수디 카레 주비나 키란 소소야 지 약도 약지 삼로디 갸침보 장초기 삼로유바 코르준기 삼로유바 야르

0: 폐유식. 세력이 중국 표로 수리 자체 비닝 군대 팁 제주 개진의 급조파라 슈타 띵기 신샤 샘나 티고르 키나든 시제 이시안 지라네 리제조 모드넥시
1: 니차라 중국 표로 수리 자체 비닝 군대 팁 제주 개진의 급조파르기 리지 개진키 리베 콘게타 십제 총도 변종 표로 수리 럽첸도 초신 케완타 리지 개진 초중키 내된 탄초 용기고네 릭숑 십제 제비규 자체 비닝 테라 딜랑아 슈타 띵게 신네 탈로 룬주도 모수 비준 제제 옆시 사고배시도 중월치나 변종 뷰로 수리롭친키 지로니동 주로로 치든 주둔 축중중내 뷰로 수리타 남지 거지 비닝키 천된 이제 도룹타 리지 심주제 규림딘병한 제부지 로주둔진 주둔 축중키 랑종계 종탄추 둔주둔실의 교바마세 총월타 스촌 비진소 신천타 랑견정 총계제소 도물람타 지리 치줄학잠교내 rimzi gemna tip geju parlo tha bijun li chup chungde tha den ge tip geju khechi ne gup chu phara de la nga dung gyu mon si tem bu ding yupse pe de cha jan gyu rim den be nga li chi tha bijun che ba thi sa ne kha do kha do do ne be bu lu su ri ki ri ne shu sha la cho yong ne ti do tha nyu ri gyu ring xin ki nyam su ting ji che ba ma se ke we bu lu su ri ki ri be chung lu ki chen de yi je mon si jung za ne den do dang de lup chi chin shib tha ne tho gui ju ti xin me na sa ba xim ju sar be je la za ji dui me chen de yi je de gyo che yup shi zhi yu gin ku wei ngu zhu che bar xin na tip gup ju ku jing ne gya par ki jian zhi de xib tha chen de yi je du rup le tuan be gu zu di ji lu ni do ni xu zhe dun lo ru pu lu su ri tha pu men ki bin yin gya chang ma li zhi tha bi zhun tu bi zhu lin che ba dang che ji zum zhi cho be tip jing ne gya par ki ji gar jia zum zhi tha che dun xim ju le tuan tu cong su be gyo su dong gyu yin ba shi
0: Haza Kongara Geji Namdang Ki, Gekab Ki Zaji Sokcha Jianjin Ki Lian Ki, Tukta Liti Chungsha, Xiamla Te Gora Ki Nantun Shibzha, Yixian Jin Lani, Linje Zuo, Mungri Nungshi.
1: Nichia Gekab Ki Rinpa Nibbe, Zonai Songjong Ki Rigi Sokcha Cha Goyo Tan, Chimon Lukbe, Sichuan Kajui Ki, Tuti Namchu, San, Yu, Ye Gunyi, Haza Kongara Geji Namdang Ne Pursin, Pyeongchong Namdang Chokbe Rigi Sokcha, Xingqin Zhewe Kajui Gyunji Ki, Genlin Lian Gin, Dila Nga Likzhubcha Yubzhi. 사고배시도 재발신나 타딘 균진 재배 차골 시탄 제모 시창마 소별토강키 송경의리 자진이바타 매균포내 수부교의 긴키 변조 능구토 민주야구치덕체외 제유 종예대가키 시진토바규 림내 십시키 체시련바타 주루 차창와 규림 루툰제 경원조차긴워 타서콩가 계지 남탄의 튼디 천도 双류 계지 남탄규 광주 창우 리기 속자 겹주대내 수 칠레기 겹주타 大院唐人去运不是。索家宣布普渡成为能催冲突坑渡动起南当起德嘎卡起索家宣布建筑起密色测试拉达年不切不塌建联起通灭追蓝霞东起的短久电不塌垂电龙珠永过松江索巨人西部建联起的团结签约铁蛋切记七米古之前的蓝在西部如推电南珠塔提醒普尔巨制度出自了命令建筑巨人电价塔前电牛季节永为建联起运不是 明儿的大多么送为索家提的广州昌隆大多么送为索家各局的内所的两个角呢起来错把人面具他大院起个自己这心又不是新竹林街参地立队听的生育滚队滚中来参加了这支学院南团参加人别前年准学生毕业来见的总之经过南天这是万丈来谈其实情况南天不算针对来是
2: 新的鱼缸品种严了鱼缸给鱼品上涨，国的同桌儿也懂得点。品种的念头，不再拖为偏见的老不觉。中国新的鱼缸品种严了鱼缸。
3: 谈的你，毕竟去做巨细大大事。
4: 你看你，
5: 品种龙青年轻也共，
6: 而见龙青也。

0: 쳐유고
1: 르가르카위 종키 뉴주탕
0: 르지유고르니에탕니에쳐균
1: 르좀스탕 군루모차르지
0: 르세양기다르균데킬
1: 니에쳐유고르
0: 니에쳐유고르

동제 개발시나 제로 니동 겸에 뉴스 쟁을 러러 남서 쟁중 쿠이키 태가탕 양나 신규기 토네 조광 아동 학점라 용법 고칭 아동점 펄교를 꾸이치 제유 긴감 토담바 또 지함에 선교고 있겠라 초계 또딘 초인 다저 초모를 송경 체네 총주 초보 차원이 정중 감탄 미 시튼 냠내 집에 배준 약수 시리 초디 약부 숨이나 디게 초와 약부 숨와 타 니 숨이 제송구 여신

0: Gini, kengi pyun chung yi. Gini, miyugi ne cho la.
1: Sengi lingi, kamba shibe mingti zon di shar ngui su shida kang jian gebu tang. Nung ngui su chomu kengzi shibe kam tu ne yu zang. Kamba shi mingti zis chung shi. Zon di ne yu ni pyo rangyong jong ki lunup tang. 西子创开开龙儿，由喜马拉雅成就开土内预警，下车这么总谈，巴南总，强车杀个总谈，怒车顶级总，落车亚嘎开真正开堂级院，总体强用托车，加村外来几只西东顶级院新个月不起，总体用说，如果天空配送超过月白，看真正开送就送月不谈，天南人群云中。
2: 居住站预备，明朝年间点别确定你们如果尊重开天呢，进入年冬下面逐渐落入，培养养种密码思想呢，让养种人别如果拆迁尊重开土坚定切实。另外，刘南将其南土千年落日新空土清不马赛，人心看不中第二个，第二如果尊重开土偏改转型预备，看把的如果土偏偏出。
1: 捏把土配贵呗，耐心恰有心。确定你们如果拆迁尊重开土，人群云众谈，民税云众嫉妒对预备，拆迁尊重开土，控制大了去不谈，客人，我才去为哈错，咋谈都行给吧？日大哪个忙哇？拆迁去管把确定你们谈，确定你们地处，哪个车铺，哪个去卡中，看别出钱说有心。
2: 空中呢，看别重视西北短命运行，看别与内团结前辈，看点时期明也不行。别给盲车图台湾看点前阿学习银白，别给看点看没有西北参演讲也不行。看别重视讲，进入年冬，人民交通路了，别让永中人民为民人民学下了坚定切不谈，天天路边边上了人群去穿的布袋，压过西银章，穿新米落过谈。
1: 全家堂电波接给开局联系，陪宁边各所这些人不管被拆迁独行去，切据给开店运行，铁路局去推运人了，那样对吧？是不是？下面了，西子创开看不中，看别重视外面人员学下来再去军政部，让他们来谈，看去基础处，看别重视来在配给当年，永不少被挂起这部机，三难的。
3: 俺那是空中的，他军政部吧？
4: 对了，
3: 军政部都那去不得。
4: 中人民、外面人来学校了，年冬他们住起了住了，提东了，大东哪个人落地，全部是打都给打了。那天呢，年冬住起了，中人民、外面人来学校了，住。那天呢，年冬这样了，空中先给起来，俺们俩刚是俺要是住了，大东给了去。
3: 哦，给了住就了。
4: 哦，对了。
3: 我们经常给空中给他在住了吧？
4: 好了。
3: 给青藏给军政家住了吧？
4: 好的。
3: 给我住去哪的？
4: 他当不当将打了，老早你能给个得力怕他们不接打了。
3: 提给了多银，他听上大人给嘛，养那么了了不起个，那你就伢不拉手的嘛，伢们工兵用个钱的，对呢，
4: 大人给听着就做，得了人，他那么了不起了，他那么你叫你吃上心去。
3: 今朝子今朝怕他们，可能子兄弟，俺子跟中他也觉得吧，
4: 俺对了，
3: 他今朝个怕他们可能子没路就只能个吧，
4: 俺对，
3: 弟弟俺子创作那路了，他也的，这个那不得听着呢。
4: 但可以讲了，南人民日子日子待遇的，对怕他们把地打了，那对呢，让闽南人弄的待遇是人民的，是现在养卡斯民族了。嗯，
3: 经常现在来有几人的，他也管。现在
4: 他龙巴尼人如果过对民族了，当然怕他们把地了，但是农村新给是卡民族了，他们龙巴现在养坎边给还有龙州的，谁看到他来要的了。
3: 嗯，
4: 明天让呢，明天了。空中现在陆军他俺的主要是了，他老俺爹他自己给陆军要死了，但是他现在陆军提前养米下葬时候呢，他的血迹没了。嗯嗯，他保健啥子给搞都得死了。哦，他空中那让做过让他，从事给家不认识要啥，谁说是空？他你培养上中，从事俺学得死了。
3: 对，解决了是可以了。
4: 解决他，现在人们呢，你来多了不走走去。 但你抗日战的意思，他看不上抗日什么的那样的了。但你解决是天真是的，他听上。
2: え、定金が高いんだ。人も寝れたんで、せいで人間でおらちゃんと、パツラそこ、ベマ中にらそこ、関係よだ。大変だ。看板欄に貼るにそうだ。ね、たがげかこに貼って。かんじた。あんちが人もて、てがね、こういった自流だ、でてかね、けばよるがしんだったやつ。え、だね、やだかんじだぼさせ。だ、だとぎてやん。ちゃんがれずれず、た、天さんげやん、そうそう、さて、さて。
3: 이제서
2: 다이마데
3: 신기 택지서라 돌아. 달아라고 것도 당구 당장 다 정할 것도 놓고 신기 택지. 그것도 이때 갈아야게 돌아. 야 제배 놓다 등산 로스 진전이 야 제배 놓던 거다.
4: 내 주요 재미로.
3: 어, 나 등산 니들 내려도 같이 치여다. 이미 쉬운데. 이마데 어느 갈아야고. 천동원의 신 바보다 최소수 때문에 잠 더 너 최나 간다 출로 주니 쉬제 뭐다 속을 내봐마.
2: 看到这一档接着的就走了说过他也应当要去洗几大把身上不能在所以能在所过那把钢琴他可以接把天这事情可以接把天这事情可以接把天这事情可以接把天这事情可以接把天这事情可以接把天这事情可以接把天这事情可以接把天这事情可以接把天这事情可以接把天这事情可以接把天这事情可以接把天这事情可以接把天这事情可以接把天这事情可以接把天这事情可以接把天这事情可以接把天这事情可以接把天这事情可以接把天这事情可以接把天这事情可以接把天这事情可以接把天这事情可以接把天这事情可以接把天这事情可以接把天这事情可以接把天这事情可以接把天这事情可以接把天这事情可以接把天这事情可以接把天这事情可以接把天这事情可以接把天这事情可以接把天这事情可以接把天这事情可以接把天这事情可以接把天这事情可以接把天这事情可以接把天这事情可以接把天这事情可以接把天这事情可以接把天这事情可以接把天这事情可 쳐. 그 다른 게 코네스 뭐 심시우서로 쳐야니다. 바스는 내려가라 노디 때는 망수선데 다른 거지. 때는 거저서기 라기 거서지 서지.
4: 근데 뒤 장이 망고 여러 아자라니 보다 뒤 장이.
2: 장계서는 다 담아. 근데 그런 장면 서시고 아부 양 라토산도 기록인 두 때는 미 아부 서고 차서는 대 신의 양 노래 용내게 그때 전에 주석주 달라니네 다 당부 당장고도 니 죽도 미 죽도 렘이라. 다 코네 자지서 당니. 죽다 생기라도 알아 때는 미숨 주듯이. 그 남네 양 보빙기 미니 주듯이.
5: 라서 그 진짜 뭐라고
2: 라자타 나미나 자야네 톰스 당길 자당 없지 제양 제주체 둔주체 다 들마 수수 락사 시샤
6: 아니 배가 용고를 근데
2: 바니 다 옛날 하루 대로 서자 제다 하나 샷자 소녀 다 간바던 게 봐 네 바고 대 노래 샷자냐 봐다
6: 근데 시대 추시 나고 되게 양간 주시 추다 이제 다 말해
2: 예 다 양가 불러 추 되고 다 나고랑디 다 내게 양간다 냠세 박바서도
6: 양추
4: 되는 아자랑 로메 나라니 캐슈 잡다 디군진 치토 두부도 삼사 말해요베
2: 다 니즈지 옛다 하나 다 남아 튀면서 쳤어 그런 너리 올로 보지 콜레 정시 이게 영어 정말 균진 기다려
4: 지단디 지금 망치에 보물을 왜 근데
2: 망치에 보물들
4: 아니 네 당부 장문에 지금

0: xeyan de chen pyu ji rang gyong kui tu keng ji mang bo je gi yu ba ta ti kui ki ne chuo nan ming zha qi xue ni ka wa ga bu yin bu xian ni ji ti ni yun nan xing qin kun min chong ki ta pa ta ji ni ge gi xi ju xi gu che ba ta yun nan sa kong nan ki ru to shi yin jin to che ji ji chok dong dun gi xi ju sing gi yu xian ya ke tu su ka wa ga bu gi tu dan na du bi jin jong mang ta xi yu ba di 耿直谈新都都别拿车摩托车为咋谈拉巴儿这位日记没到那错结巴提大起怎么您托真的没去别真就是主笔不谈提马车卡瓦嘎比相起卡克荣千不尼尼怎么您托七天马瓦谈从我新土托为推轮起加催人心点别卡克荣起日记你不谈卡瓦嘎比荒文所 진염 때문에 법추 정부시 가 요신. 대신 퓨지 랑경 크리키 콘수 유배 뱀은 긍지니 계급 준비 정충 송교 크리 인바탄 대가라 뇌매 낙체키 겹게 첨부 유진 유난키 주부시 송교 크리야 요시 하바 긍지니 유난신 친진배 정충 송교 크리 인신 샘기님의 정키 홍원수 유바탄 중국 지신 너리 표송 척쇠키 사공시 인베 디가르 토간키 정충 미도 동주탄 토간키 리다 진센탄 지신키 링첸 점링키 진시 지신 진체 중조성대 천년 망보시 유시 유난신친 퓨리랑경쿠이토 권디탄 긍지체 망보 유배마체 처모양 망보지 유시 나파초니 先给您的总堂把它接领我咱们去别杀了约不谈崔丁菜了接着洗脸我咱们的那家听你给客人别求着滚车冲冲给那起滚出去是银别王去明察全部点不是银件罗杰到我过不就不咱们提亏图冲冲给那忙不可念罗杰没提到我顺便爬着提嘎着滚出去个约不行
1: 生给您的早年相问所接了你是怎样缺杀的通往咱们去娘家为求信徒堂为名了别的错是不是约不提开心了接了我用出现吗给个习俗生个约不谈催您咱们仓吗松心堂别的心气庆典将是提出图预更明那么了南开阳通告为错那西第一个月间
0: 错题出新图唐伯预备金去错定期日日仓吗密顿图查拉米日通图预备错题南期日日忙不出年白天日出你吗西边日日提你卡克隆成人西边图年虚图预备那位说恰西你不谈错题给图凌晨西预备提真正讲哈将期单独不西预金除了第一题 凌晨天日清不一呢凌晨用作在自信去看的蓝车高瓦谈前几年了没多期提醒康萨去的明南了古久期人穷看得比穿那西这个游戏

싱글랭게 티링키 내초 유고 리첸 순참 당하시거니 리첸 십시 천군 난캔 최대변조 라타 조경 슈켄 민주니 랭게기 안저 리첸디 센시 남바 토체나 슈거니라 케시 셈보보 케랑 키퍼 유투 유고 내제 슈세 작제 내 개발 젠타 유고 키 제공 믹스 젠 야는 유고 키 신지 소 여비는 이토도 군네 내초 유고 시베 리첸리아 구피 교가 슈거니 생계 내 무투디 디그친람키 리센션다 세난 엽쇼

제로니동자매 뉴스 자주로네 제로니동자매 숨줄을 바르키 팀종 티자 롭스 비 고베 고르키 중앙 티자 부탄 팀진부 롱아친 구비 차르고낭 제로니동자매 숨줄로 레급 팀다르 레륜 두비 구티 레지베 준당 치로탄 지만키 팀종 창제 토루 균투 조바탄 지조용키 팀종 광도 구르바탄 디스엘 지송 겐자르 진조 숑창 숭종 제키 코류 상부 응아르웨 차바 팀종 티자 롭스 티니 팀다르 주종탄

0: 이제 초용리 토로 조토바 제괴비 랑세 등 입시 생각이 로드투 랑게지 응우제 좀더 코르교 된 부총샤 샴르 티고르 키나 되시죠 이신양 진라네 등기소 모르능시
1: 신조링게 니디 사고베 중국 미망 응강키 용자 제베 정실의 시도 제발 신나 타로 춘투 랑게지 응우제 좀더 코르교 된 부총신 다와 당분의 주베 파르 림지 겜나 Tomja Pinloro, Gortunjuro Chigdon Chuketa, Chisundon Jembe Chevata, Mukan Warki, Pinlor, Tomra Shukin Chigi, Jixi Sabani Suji Mangu Chinu. Sido Jumar Shina, Tomja Pinloni, Nakun Chi Jixi, Jungu Nakunan Jembe Chevasita, Mima Shogoki, Rinzi Gabe, Magi Jedrigi, Pinlo Shinsin, Tini, Rangeki, Pinlo Tomra Gomuji, but Guidi don't wait to the Kijin Shirilla. Gian Sam Jenny, Mima Shogorki, Mangu to Jibe, Tolam Gachir Domata. Mima Shogor Gijin Ki, Pirimla, Ramdi Chibe, Lakja Kijin Shiganji. Rangeki, Chuze Tuwe, Muze, Gomuji, Gunche, Meba, Chiru Chimbatan Chibji. Tomja Punor, Tomra Ninshin, Chuze Tu to Chimbata. Lamlu Guji Narwe, Gijin to Guwa Mase, Mangu Yang Arwe, Jue Deru Chingye. 정신령원바라 탈루다와초바라 랑게키 시슌키 핀로르키 망위두지체제 고르통주로 듄동초게 개주케솜타 지솜돈 셈바티 튜송블레 고르통주로 응아동게 개니슈쟁아타 진예동 용도치바타 켈레기 핀로르키 망위두지체제 고르통주로 시동게메 죽제타 지초돈 셈바티 튜송블레 고르통주로 치동아게 개주케고타 지 듄동파 유브시 신조링게 니차라 대체인 듄키 냠제토 내싱원고 탄춘진키 롱아친 중앙배 차르구 제바 바침체샤 샴나 티고기 낭튼시브자 벤조라네 링게 총주는그지
0: 니차라 계급 트레이딩부소 대체인 듄키 냠제토 내싱원고 탄춘진키 롱아친 중앙배 차르구 제바 바침체샤 대대외 미세니 제로 니동 야미 숨줄로 레급 시대찬의 중국 해주된배 팅르 진키 내양 문고 춘진 말아준디 초망 뉴르츠키 대십탄 니다 동화탄 최동 타주키 니바 초용니 토로 동화탄 Sartuntan, Tujunki, Gunetam, Gunet, Hajinki, Nuzit Nudina, Gango, Chegutirisha. Sally, Zillo, Nidon Jamin, Yusizulu, Yersin Lonin Ki, Basi Yumbo, Munsong Tube, Gorotong Juru, Nujung of Vilikesha, Shamati Gorki, Nantun Sibe, Yishan Zilani, Tigeto, Mojinuxi.
1: Talu Yarsin Gubsu, Yigub Chinaki, Long Yen Zam Chu, get Hani Shulaksam, Jigini Tunga, Dunsin Yubata, Long Yen Zam Chu Tidana, Luguta, Joker, Chazze, Guji, Tiri Chanaso, Long Yen Neri Minjawa Mangu do you? Long Yen Tizu Tru, Joga Rigi Long Yen Lug, Gusimut of you, Bena, Joga Guji Long Yen, Chubdo Gejibati, Mojan Richur Dene, Peng Lai, Huyusin Junchedi, Sia Chu Ziriki, Judon Kalim Mabache. Long Yin Dene, Nin Gia Song Jin, Kun Long Yin Basu Yung Bob, Gortung Juru, Chul Haja Yu. Long Yin Dong Bi Ki Chitin Sarsula Singer, Chubdo Gia Jibe, Long Yin Ni Shiji Tadong, Yazu Chimbu Ling Ta, Milin Changma, Europe Ling Su, Sugu to Dong Bi Chigimji. Mingada, Long Yin Chaze Pumu, Gangze Bolo Shiba Ti, Basi, Chirzon Chize, Gortung Juru, Jugule Gayubata. Long Yin Ti, Guju Kajula Dene, Pusum Tobe Samzu Ta, Pujung, Zedin Chu, Demo Chu.
2: 最终中国龙年的江边呈现他自身来源亚森的人家技术东北区域龙年江界区特动重新给我与南边中国龙年去那科技米七八他亲日前两天中国龙年古迹羡慕中国的女婿古迹龙年唐杰顿这女婿不所有新亚龙年莫来了正别身边一个媳妇贴母体是莫去以往古行月八他可能是不是龙年把谁其中姐姐名儿的国统就是女婿自己来给读 龙岩沙巴嘎，今年年头多端着尾巴团队，也是人客龙岩巴士七种车载家，模特拍有一部车。三周天夜，让将给将要人行起来日团座谈，从座机经过外，连跟库瑞托他们车的别车队，两大车的端下，下面的铁锅也能团写着边角栏内，连接从我这两个人。年头让将将等于基础列团部。 让教宗蒙西听他念头将用人心起来的团座堂从座机经过位连经过位托他们起来的起催得了的起来的地方基础增速起经过位跟着餐厅用完了冷路机延长起我堂军南京起大动起的年头当地基础增速跟着批界周围冷路机作为蒙西年头当地不是三块别西多写不了行呢将用人心起来的团座堂

0: Purim Sewar Chikhen ki Ming Dini Pechwe Tang Nang Che Nganzo La Yai Na Nga Jin Yi Ki Yiwe Thwa Ne Tengyu Jukzu Khanda Yi Min Di Den Zepa Re Ona Nga Jin Yi Su Yiwe Ngama Teng Kang Tang Kang Denpa Yue Tsu Di Khanda Jikla Ngunzi Che Kuku Yuwa De Besa Na Jin Ju Ki Yi Ki Kang Si Rang Ki Jukyu Di Gube Min Si Yi Ki Namla Jukba Di Ngobu Tak Shen Tang Cha Che Le Sum Tu Sum La Sokpa Kang Sewa Jumin Ki Khodun Di Denpa Shikla Koku Yuwa Re Chima Kang Dar Gua Shibe Gubi Chima Ni Min Kang Shikla
1: 明德堂他个能行给南米拉索巴肯定是经过月面电白出生的人那么的了我们这些个月面可能的独特的俺做了电脑把银章都电白色的明的水果被用在大概的都电白够了呀那穷人我们扛到了脚堂起码扛到了脚色的团体人完了完了呀俺做西巴 체제 롭종 체계 낭도 소니 인장 대야 모두 두두 딘데지 휴제 대시 휴점 타가시기 또 가르레스나 시간 숨부티 지댄제디 강이미디 자제 퓨게 룽진 세바보 남게 케나디로라 공라 슈버능신 되니 남반이 인데 너무 강달 교와 당 심어 강달 교와 오스 지강 숨통에 댄낭로라 제장 되니 주주디 남반이 인바 남반이 디에 가데스나 너무 강달 교와 세직 당 심어 강

0: 세 니기 차네 문지 다 27국 여바디니 세부 쇼부지레 매장 매급지레 금제 카드에서나 노르덴백급라 니 임베 추당 니부 소소에 너무 강달 교와 당치마 강달 교와 인구추디 자와낭을 야이나 무슨 대낭을 와라 샴낭에 개벌시에 치다기 낭세기 이와 니부 소소 체제 야지 뷰거 룽진 샘버버 남라 워드타 제시지 슈디 당보 너무 강달교회 고등고라 순급 자와라 너무 문중 아신 자세 시간직계 대낭제 시간직이 차네 진주기 이기 주보 너무 강달교회 된디 난졸라 대낭바데 너무 문중 아신 자세 순배 시간디 지댄제 고등디 가르레스나 자와라 주배 진주기 이기 대 당어보 당신 당 자지 레숨 주숨을 속바 강탕강 세월 주미 야마나 등 강탕강 땡기 유미를 속바 세월 치도 야마나 똑바 치도디 컨데스레스나 민디 최시에서 유배 우주기 이기 대 등 강탕강 땡기 유미다 릭대제 시도 치국레스 오나 지강 디 땜베 코든 시버 강이미 지강 디라 컨데스 문지 최고의 유명사가 텔라 내 리젠 치매 낭라야 모두 모두탄 제시 슈구이 리젠 디낭라 내 체미 머닝기 딱이 이와세디 컨데스 최고의 유명탄 다가능신기 퇴지 죽주라 도르덴바탄 개발 시에바 니그 낭네 도르덴베 급라 퇴니 남바 니인데 너무 강달 교어탕 치마 강달 교어오스 숭베 지강 디게기 고등골라 야이나 모두탕 제시 슈바자 머체 너무 강달 교어 급라 야이나 숭급 자와라 야이나 너무 문중 아신 자스 숭베 지강 디 지댄제 낭두 강이민 수학이 골라 자지 피가 룽진 샘바보 남라 오드 락바 잠지 슈바인
1: 단더니 삐진키 치즈 줍든 닥다지
2: 까망에 생그루
3: 생길링게 군캄사 섬릉아와 양제네 땡디감에 선조년 주수예 니트 급니베 네블레 점초 망캄종드 예 점초토 망초균주 콩외 직도되신 네블레 캔덴뷰리 청소 점총 체발 망초수거 침톱예 제고티 산내티게 망주 첨르 추스트여 당마세 탄점 청소 녀총 길름부상네 산내니와 망트변초 성드타 르네 비리 집에 띠고 야우시 되유티 Nithu, Gazzong ki Xingduo Lanmei Tuwe Qiu Biu Shi, Xingduo Lanmei Tuwe Tan Ngui Min Xuxia Zhengwe, Mangsui Niam Nin Jie Ki Qi Wu Jigdu To Bi Ne, Gaji Yugo Wa Xingnan Mugui Tu Ne, Lo Li Ki Zhuwa Nyong Rui Qiep Tang, Chong Si Pi Ye Yi Nam Sabar Tie Ga Dian Bang Qie Yu La, Chong Si Pi Tun Le Tar Ye Tang, Xingduo Mangso Bo Pa Yung Gyo Tun Gin Xia Yu Shi. Dilu Tun Yun Nin Chuk Zili Nian Ni Ki Jiang Lam Tor Ye Yang Sing Gin Di Tu, Pei Du Yu Guar Tang Nian Ni Tuk Zhe, Lo Ma Chi Lo Jie Ki Zui Ba Mang Wei Tui Cui Niam Tu Li Bi, La Se Mie Guo Pa Zu Ki Zui Yi Mie Guo Mang Tu Dang Ne, Zui Yi Ni Shu Qiap Dang Ma Se, Zui Ba Mang Wei Rin Ki Dik Lam Tang, Gin Di Din Li Yong Gyu Yang Gin Sun Qie Yue. La Se Mie Guo Pa Zu Ki Yang Sing Gin Di Rin, Wen Ba Jie Na Zui Ba Mi Ting Chi, Dun Ju Dun Si Ca Si Gin Di Si Su Yue Bi, Nian Re Chan Yong Mi Ting Chi Jik Ca Nian Sing Yu Ti. 云南建投面孙叠家庆文明金子立皮塔其他小学亚国笔切你现对面让中期面孙入教前边南昌组织来与托面孙叠家周的前边决定二准面南面孙有些规矩其当堂面孙军械乐不语特别唐北雷柱面南让教女不托当于皮即使你是过年结合学过天西即刻兄弟康堂车间女子错当不语母体中国南皮巨塔出皮部让从天空部所前部塔娘之垂面前的查家婆最喜都前马赛昨年社会前学过列团规制前于皮 给自己健康胸有五年期卡不着切别城市三十六万八十呢第六六六六三年期胸有他胸控起来期年用不着他三对中这推荐的托起呢三年期德国托当起别起来给切博国儿同学给东家他你四处差别行不提推送不来给自己女朋友他电子有能量忙运动在国儿同学制作你擦出心有不提 지체니시군년경함코리오부탄친지부계급피균우련소천배념지토바짐체배계급기남대균도라카대조규롱아체중업의채식협자체내예동겸미숨주러리급계난퇴계지린탄키영리탱규부채예동겸미뉴생로레계치줍둔용두동구시둔유프리 지체니슈

자제탕 대비 생긴 정보를 행게 공감사 다르게 남비 생고 속배 내 챈디니 변종롱 챈년 티리 콩 벽에 내 챈디네기 초도 리제 내 챈 리제가 최초티 십시 아니 탱디 내 챈게 作用 중견 차례인

할라 스바자 발라바 수루가자 안녕하는 멍우와 탕무가나 마주다바 탕노가자 아부가나 마자베가나 마자투라 두가 탕무가메 사자 아두가자 두가나 마니바 자루가지베 수발하면루가라서 어머뇨 제가 제가라가 두가 투마다 안쇠베가나 마니마테레 제가나 마가마수바 하면가나 마차주가나 마주붕가나 마테요가 두루가 제바가디 지모에 제라구 차

0: 친정 아들 상에 지시 군족이 계세 토요일 날 기다 파르체 메바쇼
1: 준비를 보지 준비를 보지 계세 소화 좋게 민지 조 포장도 줄소
0: 여보 뉴터야 치쇼
1: 가시쇼

미미롱도딘자루모니시바사타남레메 키마 타글레 딘제조라 마용키기 마승상 기후 초미케디아 루벨레와디 지웨 총무 마승상

0: 죄송아. 그런게 네 인제 고 얘기 뭐 필요 없어. 팔람비단 제 얘기 고 얘기 뭐 쓰지. 그냥 졸라 쓰레 캐는 받는 그래.
1: 계세 돈이 줘. 도산 레버 주로나. 아주 강요 성민 유도 좋아 제초.
0: 죄송아. 그냥 인지란 봐도 있으면 안 오죠.
2: 也是就不那么的紧张。
1: 勇啊，勇啊，前头啷个讲的，是不是去了？

0: 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我们的人民，
1: 초당나 냐세세 왜 빼다라 티다게 제대 조니 뒤리 지수 손자 제보코 제초네 토글라 코보메 보쇼
2: 올라시야 잡올라서 원나마 타야 걸러걸른 바가니 나걸러가 제비 뒤스 왜 빼다 뭐기 눈주티 예컵니기 팔라 겐다 파지에 도모스에 송웨 양양 제농고 바시주도
1: 라 할러스가 나마 잡아 나마 수두가타 안내가 나마 대배가 나마 로다 죽베 추모가 나마 이 추모 겐도 로베 나스 메자 깨보코 제초네 양양 통라 코보메 보쇼
2: 제야 제야 데스베 로다 티 죽베 추모 이 추모 겐도 로베 나스 메 다시 모여야 로나 제데 짜루 티야 까보 주신도
1: 깨끗해 지니 직디기 춘이 손자 춘이 디니 사다미 와게 부인롱 쫄타민도 로
2: 깨부초 뭐라 우민기 깨부주시 유배 깨부니네 공시 유바치
1: 오지 깨부초네 마사건로 예부쇼
2: 올라세 차발라서 원나마 유마타 아두가나마 테네게 짱아 게세갈라가 둔주갈라가 대기 잠샘치엘라가 빠즈갈라가 데마가당아 잼니 디기 윤주군 도갈라가 녀자가 지게 메도갈라가 세바가당아 외장가 치기 저지 남기게 노보 세모고 내마티 닌지기 로나스선소에 시중남니라 닌지기 타고식 됐나 의미께 보니네 끌롱유바체
1: 라 할러스가 나마 잡아 나마 순두가자 안내가 나마 세모인도 마티 인이가 나마 장매 유대가 나간데 점린견 로꾸이지가 나마 낙지메도 채와비슈 예자 타자게세 두두자 你这个老拿手都怪，上我，上我，铁打上我。
2: 他嚷着，亲戚，过些日子森林雨怕，小日周围本钱都叫我没事，人民西头给找我听，遇见什么事情讲话的，点不住事。
1: 他个嘞，西头呢，给喊东角他，帮民些电话快别找我来了，找我没嘞，遇着鬼都叫别，找我养铁打，
2: 上我。
1: 상어
2: 기타
1: 상어
2: 올라세야 잡아라서 원나마 타야갈라가 니마 대전가당하지 이선니가당하니 시작하선니가 부터유수갈라가 계속갈라가 둔조갈라가 뒤 세모원에마당하니 저갈라가 땜조갈라가 저거 제바가 마세 양국의 계속갈라가 둔조 뒤이기 고시 유지 시중하수 지구 비교인배 자식배 민두 상부슈
1: 라 할러스가 나마 잡아 나마 순두가 다 안내가 나마 니마 테링가 지에베가 나마 니마 선이다가 니 시일하니가 나마 가르가 나마 두신 디일라가 나마 승리게 방꾼게 가외 종다 제베 삽조 니엠베 루야제 린디 땜지기 수와 수주 인베 자시베 딱딱 참어 상어
2: 왜 미쇼 라 할러스베 타야갈러가 잡아 나마 순두가 다 안내갈러가 니마 디딘가 당하지 이사니가 당하니 시작가 선니가 부투수가라가 제사가라가 둔주 디기 고시 유지가라가 세정아수가 다가 디기 저거 지큐베버가라가 임바가 마세 양고가 디야가라가 로나차오에 세모 내마타 닌지기 띔지자부디 세신 제바 동주 임비 저시 니자기 띔지상 부투주 저지기
1: 라 할라스가 나마차바 나마순두가자 안내가 나마니마테링가 지에베가 나마니마선이 나가니 시일하니가 나마가르마가 나마투진디일가 나마게세투유유지가 나마승리유기 미지 세계치라 나수이탁지 게세넘니기 통원다라 주무베마젠디야 나구이쯔네 루주탁니 저시니 지기 땜지 제후디 처지시
3: 가시슈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와마디 기우 수양미 탕구충나 디리 학버지
2: 타줄람조 임바인 타소소 이왕기 좌디야스도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3: 진이스빈네랑아란조 페맹기 면주기 냠버체네 세기 면주 줄람기 면주
4: 맹기 카레스여나 무고방네 고미시즈디에 무고방장니 뷰부 베게 무고방마
5: 미네 끼뜨디니 중야게 겐조시 디나네 세단 줄람디 메랑로
6: 람조 디탕 시지 생규니 듄토 튀르도탄 니수미
1: 로도 민발 중캄 최괴싱
6: 디탕 람듄 티이 덴조즈
1: 地塘蓝田
6: 地塘蓝田

0: 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我们这些人都是 카톡 보내야 자카르스 우리 디차우츠다 도빈 카톡 가고 인데 아니 먼저 자카르스 시제 어디 쓰고린 아니 딜 아니 내리 카르 근데 준비네 아니 대야 원제 네스 시제 근데 쓰고린 아니 이네 팅두 소리는 재미나다 먼저 집에 원제 몰라디 아니 넘겨 뉴트릭 슝람 알레 치심비 미르캄기치 춘식이 때네 딘데 제르르도 원다 딘데 레친체 금부체 류용 케베 원들레 주바 안티네 디 체딘 둘린치야 이나자 인증민다 세체 이나자 고주동야 이나자 안케 창원제 키고반 원제 초봉기 제외 테네 이나다 로 레고네 로 숨파나 원제 피게데 더블로 파리야 안티노니 치슈티 엔구단 주부네 엔원주는 규시도비 십자로 엔원의 창의 랑주 터뚜네 시내다 원주디 여부지자 상황인 구도관 안티 토니 시아빈 원주 근데 전단이 시아도비 진 원제 지레디 하정 유부지체 엔디 간라 원주 제도 제재 엔 현재 예쁘여야 엔니부디 안에 집에 있는 그래 내 튼 튼로 먼저 렘티 때부 노비나 룸네 지딥 땡에 산다디야 집에 집이 정서디야 룸네 지딥 스타운 카체게 산다는 건 좀 이목이나 쓰스 제제 태교 지금 먼저 그냥 표소리 변하고 지금 룸네 지딥 다 뒤지지 내다 튜브에 보내 룸네 지딥 시체네 샤윤 디네 디네 딘데 쇼스 디네 아니 가고 춘제 모토비나 집에 땅에 다 먼저 초동정 제제 이제서 내 딘데 쇼스 이거 안 디네 지주 기규는 디나로 예쁘면 준비나 이게 세그나자 이제 중요한 게 그거 제산 집에 왕제 만나디 케주 다 케주 돼야 이면 알레게기 게 죽든 치기 치기디 쇼르 페주 땡기 땡기게 이제 그 케주지도 오늘 집에 왕제
1: Nos, the Jason Dizman Nagalaga Hajan Tatsu Hugone, Tang Tomanganan to Chibi Wangze Nesia, the Tang Tangashi Wangze Yanganan Jungunzi, Kadachikumetelia, Savishrasunasu, Tayananzu, Pame Gun to Chibi Wangze Sarki Lingi, Kadachimetelia, Tashim Nantobin, Mayan Chisu, Konya, Amzlagasunya, Kinazamanguji Mungo Chatelinele, Pedonizichi Unirisum, Kitinjan Dizamina, Pamashi Munichasam to Jun Chibi Wangze Sarki Lingi, Tashim Kandeschikuna.
0: I'm going to go to the house. 부고야 다 먼저 밤에 대야다 넘겨 럭겨치야 다 전당에 돈에 이제 스탑하면 돈나 치고야 디다 전당한테 가래서는 지 먼저 다 집부디 디송라 돈나나야 니부디 임보나 안 집에 다 먼저 넘겨 이제 추주다 되게를 돈나나야 숨부디 가래서는 아니 부 먼저 안에 유부치제 다 부부대야
1: Dirisha,

0: 我们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 간가 디게르 균퇴야다 디나로 차샴나 부구다 아주 그래 제도 좀 봐 영문마담 체제 이제 레벨나로 영문마담 나자 디네 차퇴야 안디네 그래다 아주 레바야무수 이제 디네 아주 그래 균나 자진제 여기 나자진제 토마다 부구 예제 치르치르 주도 좀 담모랑기 넘규기 다 차와치야 딘데 토네 부디 나자데야 토마다 디나로 가르레선 부구 직대 좀 매버라치다 아니야 부구 단기 단내 소리는 이제 보고 로충 간 이제 가르고 게임이야 이제 딱 이제 뒤뜻이 남망도 봐. 이제 논에 차시하면 당은 좀 롤에 님은 시작해도 아니 봉에 코베 투주인데야 임나자 아니 밤에 이제 리큐기 이제 제제 또 보고 레네 레베나 차쇼가 이제 리큐나 이제 남어 이제 롤에 원에 숨버도 임나자 먼저 돈이 잡지 이제 롤 근데 제스나다 남규 집에 쓰지는 나서 아니야 당당한 주 그래 개경은 나서 이제 이제 니네 보고 깨지셔야 하고 오늘 이제 나서 도모 달로 혼내로 초보로 보고 임비는 딱 완전 지다 한 토네 아니야 이제 나서 도모 딘달로 조지 가르레스 이제 집에 단내다 가시다 먼저 계시긴 나제 소른데다 이제 여기 뒤뜻심 도모다 뭐 초내로 줍시 버리는 이제 좀 부디 가서서 넘규기다 롭중다 이제 간 강에 체도 좀 아니야 단내디다 아니야 롭중 간 강에 체야다 아니야 이제 부글레네 이제 레팅 좀 이제 토야다 근데 마음도 건 투주 나 추기 양 부규 단데 가서서 렌 좀 원전에 아니야 개바 침부시도
1: Nas. Da, mzilaga tusun che yinang anajo chibi wangze ne ta, chibi nacho li yinay le ta anajo jewa kanan kansam yubdinze zhe se do toki. Da yang anajo pamea gyun tu chibi wangze nyen da kente jitan du zanpa yinna, da pama jingu ne cha xabi yinna, yisa nang guaya ta ngab de yinna, so su togur che ya gi, dinze ki tu gab zil le yinna mutu, mzilaga di te le ya, anzo ya ma, da nyam chish naro na shu yin.
0: Lese, lese, da nye tari de ya, zo shu ya di wo di yin, tu gyun le yinna, pamea bu wo ya nyen da 근데 토난한 거야. 다들 이건 좀 염지게 저기 점주된 점주기 이제 산에 추기 보고 되게래야 또 두룩 제제 아니 겨주 죽주네 겨주 굽주버로는 내용 거에 세시든 제시 동안디 나로네 빼는 차시하면 보고 땅은 저도 수야 또 스테 투야 돼 보고 겨주 주지다 보고 더 숨다 님께 지내야 이제 세야 겨주 굽주 보고 더 깨다 님니스네 야 제스테토야 다디보루기 되게 강가 군대인교 안티네보 야라야 레다란디 다고 시다 님게네제 다고 죽지다 님시고 다딘데스제 그래 언제 심초지나샤다 세야 크도란 제도 스테토야 다고 듄다 님추 안티네 아주 걱주게 제제나 다고 게다 님나스치 원데다 갸제 그래 굽주부 강가 딘데 순행도도 안티나로 양부 갸제시 먼저 이제 남기 걱정 못게 이제 여는다 이제 뒤에 군대나 임바 아니 딱 한에 돈아 최고야 조지 가래서 남기 먼저 군대 당원래원에 당원순부도 보고 이미 고도시야 뒤지야 태도 언제네 밀어 두서 미국으로 두서지 진짜 두서도 게임게야 유 강보다라 그 유튜브에 가래 직권ium 제제 유튜브 딱 되는 로는 년대 가래서 부디 고티 이제 세양은 줄 앞에 두스라고 얘기해 두부 배 고마 개블 이제 사조니 이제 이면 튀균도 쌤다 이제 진네 락버지다 강버지 주고 구교 겹제 되니 아니 더숨을 내비내래 밀어 야호지제 담은 두지 이제 야면 부디 차고 차고 제 야면은 야로 걸리 제제 되더니 대 앞에 롤레원에 더숨 그 부디야다 대야 돈나지 나온 거야 제 이제 더 신에 더 추고 부고야 먼저 이제 부고 그래 알로게비야 늘락베 무부주야 라포 수수엔 제 듄잼제 신과 게임게 토라 디네 마크도데 고야 이제 스카스레 크도데 토라

0: Turim Nanolia, the Pamatuina, Bugu, Luke Dundav Inanta, Yamena, Samuel Dancho Inanta, Yamena, Miki Wangula, so the Mobishan Gatta Inanta, Yamena, Telalas was Zimbekusu, Talaway has a once last of Pichusit and Chok and Gitene in the Dananzu, Mambuchito, Tubutinji, Yata, Timina, Chisu in the Dananzu, Caras, the Majitango, Junche, Memene, and Chisu, joined the Yubala so get the Pamusu Sim Nanolia, talk by Yubatam Geta, calling Amzilla, the Saves Jasunas only, Shangro Kali.
1: Tak,
0: 这个是老中的讲这一那肯定的呀中这一呀不行听你一样的这个那他们就来你家给的这个是你的呀你是电不去听这一段子吧他推他南部公主呢感谢先说他这位帕姆翠呢出轨王在地塔里呀他南能去正规自己的兄弟是罢了这样 남초 참들레도 티링킹 안주 초에 람로키 리제난 구디 슈베 난도 찾아 슈스미 팅티 리젠기 십시 생근난 캠 학스리라타 나온던지라이 헨켄네 투도 통안주 리젠세 마니우네 그진 체체 중에 남을 헨게 슈덴자고
1: 헨게 슈덴자고

0: 가져올 가시가 좋으세요.
1: 송대 비운이 다 쓰임받다.
2: 이진이 마세요.
3: 중국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쓰니 들이시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려워 기구지 초 려워 지지 지지지.
5: 디카르니.
6: 헤니.
5: 배정 롱치 년칭 예궁. 배게 롱치이. 배정 롱치 년칭 예궁. 배게 롱치네. 하나 깨상 미도리 젠 워즈우이.
6: 배정 롱치 년칭 예궁. 배게 롱치네. 하나 깨상 미도리 젠 워즈우이.

비나 보디 심난게 딩슈 이네레 슉 쳔바지 유베 마체 랭괴게 간에 직다랑이야 팜게 총비 이네레 무티 쳇다치야기 섬로 요리스 주고도아 시장이나 나나 초지 균도네 네즈지 하다가 람사 아 우스마 임바 티나너니 응규진 부토니 수검타 보디니야 양탁베 꿀치타 양탁베 미비드용고야디 개침변한기 쳔바치리샤 창조가 리고 채우랬으니 리고 채우지 팀마인바 덕초게 터니 매르타 강르 치알게 나는 주간 거 치고도 퇴근 동안서 같이 다 팀제 상 꼭불라 풍부다 한 차르샤 되다 미신다나 보고 되다 다 장게 된다 뒤에 좀 도움이도 시작이 계지디게 기시 기란게 균도 시교 녀바 유비나 티니 기란게 계지디지 지제 지 기시랑게 테마크시 잡이나 덴데랑게 티네 약체도시 나이치 유스야 문에 라냐마다 도비는 야게시라 친샤 모티 균균치 아 게시 되게 나나 주지 개나로 야 전부 용야 아 팀원키 김장로 수행 천지 날에 행결이야 신유유 기랑기 보고 마음배 틀이야 사초 아 야면나 지 타진 보살이야 저토다 모토티 기랑기 셀이야 잘해샤시야기 난튼튼데 진념지 신유유 칸이슈비는 기랑게 딱바 부대 메르단 칸르단 랑게 용마리 랑게 중구마리 랑게 교스다 랑게 꼬부지 게지디게 꺄꺄 셰데비는 덴덴 기랑기 셰브능 싱게 부대 기랑 된 란데시 슈잔 투 균드네 부고설이야 심슈데야 부대 응르슈데야 부대 이치데야티 나나주 김달링게기 원게리슴기 라바르도 뒤견 소에 나로리아 아 균도네 슈고지 키란 부위 소에 난타 부위 미치 추기 기긴 안탕부티 인비나 덴덴 키랑게 미비디 야고시된 거 세상 랑키 미비디 뒤견제 부구티리아 군노다 고시 제가 안아서 뒤견 소에 나르시리 키랑게 부졸리아 제베 꿈의 약수디 카레 슈비나 키란 소소야 지 약도 약지 삼로디 갸첸보 장초기 삼로유바

0: ko a sambu tu na ngana zu kim da leng ge gi ji lak to kha ba yung si ya mu tu ni lo chung ma si le ge sha ji le ne to le yo ji ki ran zir sun ji cha yu ge shi yin ne mu tu lo chung che ki ran ge ma nyem nan ko shi la a dang na zu ka nge da do ba ge du ya me ne zhen zu le step da ki ran ge kang de tan sun qin ju wo che de bi na dian dian ki ran ge pu zhu le na wa na sa me ba tie to ne bu de pa jia yung guo xin man zu pu zhu si ya ti ne ha me a qi lu qi dan le ya le me che jie chang long yung guo xin xu zai ne mi bi si ya ti ne yang zu mo ti sun bu qi zhe xia la mi bi si ya ti ne ge jie me be to ne pu zhu ti le ya gui me ya xue zhe xia xu zai yin ji min ji an han zu pa ma leng ge mo le ya ya to ya zi a ren jun cha bo be de le ga bo lu ju le ga bo tin ji gi mi ji yin guo du 대외경주요 대경기 김자나 차샤비는 당아주 규신수기 규모 성마베 대보디 샘크레나 요시 낭니기 규수 수동안 내재 동리 대마도 기난기 차디지월이야 잘해요 마지 제자 럽종치야 이네시 예수교비야 이네시 부츠 다지 탁수 치왕여부 팀제지 소고도 오늘이는 수수기 다시 뒤주디 근제제 구리 최고도 보고 수수 지 소고도 마세 구리 최고도 차샤비나 텅텅이 제제 로친 지 진조레야 텅텅이 제제 정제 제마 잡치야 텅텅이 제제 니츠 망부지 지다 치간체 나르간체 슈고레 틴지 체윤두 티 다지 정총기 중제디 보고 수수 겐콜추고시 심어동 안안초 김자 망부나 다 단단기는 얄센 손사모도 럽진 초베 규림 나로리아 보고서 지 친조 레바 삼제 바보다 아메 게블로니 차디 그제 담비네 보티네 대외견 클릭리 진이 소시동아 틸레 슈고지 레추비는 겐겐게 땡땡 슈고 레베 중제티 보디 야 라추고도 야메는 보디 가르치고 추도 땡땡기 지 중제지 퇴용도 틸레야 소소겐 쿠르추아티 하나서 김달 행게 보 티 토비 럽진들이 생기 마세야 참참리아 보카지 틴제 Luzin Gabuva, Yamena Kaji, resident Gabuva, Sia Daniel Gabuva, Tizu Sam Yang and Kimdaji when it's Chachavina, Bu Gabuva Legatelia, Ji Zinjota, Gabjorda, Yichi Chiqua, the Yanke Chimbrisala, Bugusu when it's Chachavini, Ramuki Jin Tang to Sia T, Zuyaki, Dachi Mungs Sam Redwa, Susan and Anzu in Jiminji, Bugusolia. 진주디 멍시 털이야 이치 갸지 갸탐부 체지 안리 니 카르탐 갸비니 파메가 이치 치르시 니 카르탐 갸비니 파메티 남야 니 갸블레 라지데 유아 섬섬기 아 텐차기 초나디 안저제 다 탄도이는 안초 균도니 다치 내주란데 임바 차샤네자 야민 튀균기 초야나 임바 차샤네자 사고시리 날로리야 안안초 보고다 파조 진주민주기 멍시 털니 아 영인 카르제도 대규림 날로리야 양키랑게 보디 균주어 존재마 대비지 보디 얄게 가르춘도 대주어 시 손제 쳐드시난다 배차샤비는 디링기 사고디 날로리야 랑게 수수수 랭구이게 원조 체수 아니 튜돌이야 야 란토스 마세베 낭레이니레 아 치러 체주 문에 자 믹세게 야르시라 치샤
1: 下给大家，伢给你去提出忙子写写，不过说这一年，俺嘞当我呢，俺差了也不听这些用过月不着，俺提了也个去七个人三节，三两个归属提也去拉我多，实际上呢，提供个作业拿了了呀，但是俺俺去引进没几套算去过呀给，肯定了不得偏见没别归拢卡去，肯定得学皮呢，啊，不过大数据不过大没心大个不过了呀，多当不一呢，多这个忙当兵呢，看那个不过的上面吃着吃着，看那当不住玩去，干的。
0: 其实，给咱给菜类代表及外边托呢，吃个是代表呢。不过的，老种姐姐用你卡的用多，那个专拿的你都不要嘛是。很多人呢，给咱给啊，及中介局部，或者把家长局部代表，不提别专业的，不提空隙的，是不提细菌的，是不提细菌的，是提出厂里啊，难免当兵呢。你最忙不是哪天的？
1: 现在呢，俺俺去引进民企，及帕们进屋内吃下边的嘞，看俺不过的也可以吃了，煮个鱼也了呀，什么时候的熟茄子去打啊？老给的茄子去，糖能心不住了呀，一起忙子去，夹不掉忙子那样天呢，俺俺去煮土不得吃香。但常常不呀，看到看几个，你不过的了呀，金藏老孙那吃下边的这，金藏苦油呢吃下边的嘞，让我熟钱不着鱼，一年不过的呢，多多煮个一次，真正是年月个事。但一年嘞，俺俺去让我这边。 让我这当这路题，人家肯定是知道，对了呀，什么是难过的？看到了杨推荐个草原那老了呀，看到个不着了呀，一起夹起夹汤不切切，其实不着提了呀，刚爱拆为哪吒，旁边全部一哪吒，啊，看到不着了呀，你最拆别推个提了呀，看到个不会夹不着的，点不起烂头皮呢，点点不着给，看到个啥呢？这边点起给装烂汤，点起给生汤，汤的心母体炖。

유치야 그 심슈티 대통령 일 삼기 시장 하나 저 김달 행기 기시 타딘기 종교 이내리 종교 이내리 토교 나리아 기랑기 부조리아 대삼기 랑기 삼부능 신기 중재지 토맵기 내래 기랑기 인지 아지 이치 땜병 안에 기랑기 부조티 미시 상회 부고치 다 군주 상회 부고치 친주 이내 지소리아 편토배 부고치 차리아 이치 계속 계속 탐번 난지 무튜 부위 겹쳐티리야 갑딘 약시지 난톱제 부조티이는 전환기 쿨유 대탕기 쿨유 된자기 쿨유티나 찬롱용제 치수치소리야 카초디이는 미생리야 이치치토바 미생기 전환타 미생기 제토베 저와티 랑기 영지토베 미팅제지리야 서효 난톱이야기 저와유라 콜리슘능신 꿈무담베 그린나로리야 만치 꿈무등룬단단리야 럽존타 자제 맞아 김달행게 이내래 약토 약지 유용제 김성 럽순나 차샤비는 심캄토리아 내도 망부유베 부주티 겹초리아 지대비는 전시치외 파만카지 이내자 야메나 부주티 튀균키 다시 먼저 균도 내시그라 부구디 전화초는 장제메네 지바스 이내래 부구이 전화티 양 장제네 용구유바디 안아지 신고이 칸다르 양아지 체난 튠베 파만치고유비는 럽존타 카티드 메바디 기라게 켄토베 샤와규

0: 간단히 비진키 추즈주 꾸닥다시
1: 까망에 생규르
2: 생길링게 군캄사 삼릉아와 양제네 팅디 까망에 생규르 년지슈기 니트 급니베 네블레 템초 망캄종도 니예 템초토 망초균주 콩외 직도되신 네블레 캔덴 뷰리 청소 점총 체발 망초스거 침톱예 제고티 산네티게 망주 총르 추스트 다마세 탄점 청소 녀총 킬럼부상네 산네니와 망트변 초총드 타르네 비리 집에 띠고 야우시 되유티 니트 갸즈종키 신도 라메토의 치우비우리 신도 라메토 타응위미 슈샤 쩨므에 망수이 냠닌제게 치우지드 토비네 갸치 유고와 신남무게 트네 로디키 조아 뇽르 쳔타 총시피게 이남서바 테가 덴방 쳔유라 총시비 튠레 타르게타 신조 망초버 파융교 튠긴 자유비 일류 튠윈인 추즈리니니키 장남토르게 야싱긴디트 페드 유거타 니니 톡제 러머치로제게 드베 망웨 튜츠 냠틀레베 사세 메고 퍼조키 드이기 메고 망츠다네 드이기니 슈쳇당마세 드베 망웨 링키 딜람타 겐디딘리 용규양 계속체유 사세 메고 퍼조키 야싱긴디딘 멘바제나 드베 미팅티 드주드시 사시 겐디시스유베 니제 천년 미팅티 직찬니 싱규티 越南间头面孙叠家庆为美金子立皮塔其他小学亚国比起你现对马让众其美孙入教前边南昌族主理于托美孙叠家州的前边决定而追美南美孙有些规矩其他他美孙军系乐不具他做堂为雷柱美南让众女不托当于皮 지세니슈군이 개시지게 지체니슈군이 第六路队托让给其杨伟所列团结接下来电不穷他给南起在去冲着不切托他凶切切清新杨伟所列团结其东起在永牛盘内主持军队列清月第六路队托西群演给杨伟所列给盘他推送不列给清个盘内内年永报国统就持续继参议行月 지세니슈군이 제체레로 아이라제라 직침태기 딱제차 유협자체 유리 니트 냠주게조 기준지 쉼타

아브리게 벤저 울렌키 락다 총예 직조 칼리웨어 자타티 팅급 아브리게와 통주 실학잠라 통주 나신 등급이부터 아브리게 감사 채무시 부유 미 통주 든 학잠라 최대 직체 나신 등급이 지주 유리 2029년 어리 아시 오시 선주 처지 터내내 지비와시나 2029년 유렌키 신진 지렌스지 년조 티진의 당린 직업 우스 유렌키 뉴규 멍시 디구이라 미국에 파르구이라 강고 차지 년 어리 신진 트럼프와 카스마라키 공디 숨기 수비의 군티 로교 테마 코든 차규의 로와 등유 지주 유리 2020년 팅디 감내 선주 년조 시차 샘르디그 레군의 지리 수비의 리진 신부남 리베신 세나 유슈

0: lo namling ge chenang anang chungwe su thring khi langkhor da gyung si ve li chen di go zu yin la lo gen thu de la kham san shop de lai
1: lo gen la kham san shop de le
0: lo gen la ang nang chu ni thu da ang zu rang jong ki sa che mang chwa yin na cha ba mang phob du wa la ge la je gi nam si sting go du wa la lo da che chu mang we thu din je ji lia le dui chan ba yang anang zu nam si cha gi mi zhe we wo lia da langkhor da gyung the gi che da ra di yang man zha yu gi ri be gi la
1: jigila
0: lo
1: nese men jo yaga ya yaga yang ji on thona chi go ya ji da gong ga ya gong ga thona chi go ya ji je ke jo lex yo ri ki
0: only se lo
1: ji do le ya ji na zo ta da kyo che be ko li ya ta gong ge ne na zo yang ji ko le ji mo so ta kang da ende ik to le yang ji ti che ora la ta yaga ne ki la zo ta da ti ri sha shuk che shu da chu do le ta mo le shi lo le chu ya ya men ji ma la na lo chu ja ti ndek do le ya
0: No, lese, yu sen na ya mangu shio rir wangi la. Lo, lo, lese, toje na gila. Da chen tering li chen na lo li yang na zu. Ni, chir tu yu gub ki, da lang khor da gyung chi dan ki, si se ka ji na gila liya, si ri na lo na shu yin la.
1: Lese.
0: Lo, gila, toje chi gu zu ro na la.
1: Lese. Tan tong ma, di sha gila, gila, tan da jik, tan de nam si de dan chem na, cha bai mangu che, char shu shu chem che, di ka li yang na zu.
0: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1: 汽水是了，加个水呢，汽水饮料。
0: 是是。
1: 但最近呢，就你们差不多讲了，但别像提醒你，他多个那组，他的某天拿了多利亚，这个天拿了利亚，是水吧了。
0: 哦，是吧了。
1: 仪表拉塞的，这水呢加个了呀。
0: 是是了。
1: 但最近拿了利亚，不的忙不有的。
0: 哦，弄的就忙
1: 起来。提醒。哦了。弄的拿了利亚，但他别像像他有点利亚，他是今天零个，但他也接拿了利亚个那这样的。普地有吧？
0: 哦，这吧了，
1: 对啦。就说那样，这菜是蛮浪漫的，那两个菜不是吃的香了。
0: 嗯，但
1: 毛主席想一下，对，把这些蔬菜说，
0: 两个菜说，哦，那这个不管当这些，我这吧，
1: 是了，
0: 弄弄的是。
1: 那你，地下了，很多我那做，这当的，地下完了，确实是蒙着点点呀。他的价格选的仪表是了，确实的干了呀。他那，跟那做第两个差不多样，那做他的米西。明西下呀是没完
0: 了，明西
1: 你们家呀明西在提醒你，两个菜需要几滴的下了，那啥的，明西呀，第次安装云胶是没完
0: 了。哦，那些都云胶是。
1: 哦哦，安装云胶的呢，你可下次下次进下面呢，你们开车进了可提前用的，没给用的。
0: 对
1: 两个差不多十几的
0: 时候，老老是完了给了。
1: 哦，第多了呀，就他那学前不吃过过多给了。
0: 哦，类似，但你们菜干了呀，送过去是吧？
1: 是了，
0: 类似类似，给那个开心起来送那送去，那个菜拿落来的给呀，回去小你也吃着多完给了。
1: 是了，
0: 老老类似。
1: 但是我那很多老瓜都没吃的。
0: 嗯嗯。
1: 没吃是了。
0: 是是是。
1: 但第一呢，养地下给了，就他那第。谈到最谈到接纳一下身体习惯了，天天习惯了。
0: 嗯嗯。
1: 那怎样把这些人给操学几个下？
0: 嗯，是吧？给了。
1: 哦。
0: 老老累死累死，给了托起。
2: 平常人嘛，关键拢真难过，条件拢真艰难，真委屈个。
3: 谈到你，恰列了片片推最一遍，熊兰跑，老婆哈家忙不要谁。且在卡路网听见呢，参考马军班，啷个铁三打那热闹？其实啷个参加起不约不呢？俺就是热过热闹。
2: 一路见面过来，啷个打那米呢？俺就从基地体会金刚条心。
3: 点赞一眼呢，啷个打那米呢？俺是他妈不记错，体会落地旁边容易些。
0: 龙吉兰托吉切，木推切，我那做，谈点东西，顶这个年代我俩，我那做两个大工体给现在谁最难着难了？
1: 那是
0: 老托吉。
1: 顶那第一些吉兰做谈的，除了全部顶这些里样子，别些像他，各种各么子他们那电脑老里啊谈的样子，学些学习，除了，出国谈的麻辣的呀，除了里啊
0: 是
1: 没完了。
0: 哦，是吧？
1: 我第两个才学习的些。
0: 嗯，那是。
1: 他的，电脑老呢吉兰做谈的，但麻辣成不熟呢，确实有麻辣。
0: 嗯嗯。
1: 第一集，菜是大很多了， 군용 마차 딱다시다 디싱기 군 노베윤교치 인지민지 고도기라 디나로르다 기랑 산도 트제 셴무선자 찬용기 다다는 기랑 디나로르 말아나로리아다 개개주는 쇠방지 출안도 스코르겜니셔리 조절레가디다 근데로르 숙첨부치 자디돈 제산 디나로르나죠 추다디가니야 토나 숙첨부치 나고돌
0: 레슬레세 기라 출로야 먹뇨 디송거르발기라
1: 뇽마자 딱다스고라 디나로르네 다 추딕 뒤도 딱다 진교치 너무 마셔딩 교스고
0: 레세기라 넘시 차오차오다 안제 깊진 뜻만 나도 탄다 추디기라 다 근절로레
1: 코야
0: 교우리 코야 디 교우여르 벨라 코 조야 교우여르 벨라
1: 제일 타코 양고 양고 꼬리케 협체 되우라 디나로리 양나 주야 추디 조야 렉스 디 교우여르기라
0: 레슬레세 로기랑 안 나도 너무 귀인 바차선 수수다 뜻디 제시를 시바차선 초디 저도 좀더 그랬다고 이나
1: 초디 길랑도 들으셔야 할 텐데 망자질 할 텐데 출록세디 긴노디가 내야 이기여를 길랑 제시 토셔디 뇽 토셔디 제 디네 뇽셔디 안데 디나로리 길랑 저 텐데 인치티셔 길랑 맥다 맥슨 텐데 토셔디르셔 멘젠 텐데 마셔디간 데르셔 텐데 맥서디 M A X 챙겨 디간데 렌닥다지기
0: 야
1: 배 닥다루야요 말이기라 그래서는 추누디 야다 차우차서는 야 코나로 푸다디 조스코니
0: 배
1: 닥다지는 야디 케르
0: 조스네 봐
1: 코디 코르규치 모두 메서지
0: 로로
1: 데네 찍디 디르샬 콜로푸 지어 말하기라.
0: 너 좀 말기라.
1: 근데 특별한 다른 뭐 지금 이제 지금 콜로보디야 딕스 맘마스
0: 야
1: 야게 되절이야 그냥 산다 랑가네레 간지 돌이야 차우선다. 야 디 풀이야 디친 풀 장식이 터두리.
0: 어 말기라.
1: 뭐 다자 차우차나.
0: 레스.
1: 어디
0: 저장 소서
1: 들어가는 지
0: 어디인데 임레.
1: 레스. 제가 콜로보 있는 남규이나다 ni cha pe cha na chu zi ge gu na
0: ta
1: re ni cha xi zhe
0: no le
1: sum zhe ga ne ma ni zhe an ge ni zhe sum zhe bo gu du
0: no le se
1: ta ka jing yang sum ga le li du al cha sum zhe ga la han de dik to zha ri la
0: no le le
1: ta la gua du ti na lo ne ng ta da nyu zhu shu lam da de na lo le ya ji tian ni na yang ji ko le pu cha cha bi na nyang ge cha wo yo ri
0: no zhe ba le ge la
1: ta di shuo ye ji pe sha
0: ji na ho ji gu zhu wo ba
1: zhe le an zhe ze di 차부숙첨부차나 제발 개미는 네 안지 내줄 하약 있는 거 사오요리
0: 어 레스
1: 레스 좀 나로려야 한다 어 뭐지 지당이 단단한데 지리게 주네 개버루 돌아 어디
0: 레스 레스 만나주 단도 뉴트리션 라인에 리다 간다 털이야 테나니스란제 tanda zhugi lang guag saran zhe rwaagi lang o ting zhu chayin ba cha cha na pu di nam gyu da chevi na ya ge tu zhu liang le ci
1: cha
0: cha nyo

0: Vatini, Goju tu, Tapti lamne, Tilam parki yundu, Kimdu logbe, Jolamte, Nengmil hensum, Gueta nyen shikube, Tensum tiri. Tingdi, Sengiro Gudu Gunjung Nizenki, Jutun Zoe, Tita Shibe Nangsen, Shuzam Takashigi.
1: Sengilingye, Tanta Kina Tsu, Sengshinbe Lezen Dini, Penjong Longting Yen Ting Lekong, Pyoge Longtingi, Sengiro Gundu Gunjung Shibe, Chokdun Lezen Ri.
0: Lezen di, Digi Tang, Denzun Lundu Nine, Nejo Tongkir Lhasane, Lengye Tsu, Nyen Lam Tu, Shushin Yu. Shamla Sengge Lengye Tsu, Mutu Nganzui Lezen Sen Nangbara, Kesu Shugin.
2: Tudo Sarbi, Dungu Gi Kongja, Dine Ta.
1: Zidu Dienbe, Penjong Gi Punyul, Dina Se.
2: Sengyuru Gundu Gunjung, Sengyur Ki, Pantzu.
1: Sengyuru Gundu Gunjung, Sengyur Ki, Minlong.
2: Tadi ki ki sensi betini penjo lungting yen chen le ku shu ge lungting ki thank you chok du li se thank you bun du kun chung xi de shi
0: zeng ren ji lu du tu zhong wo jiang lam ne qie dong nang ren qie bie suo dan guo tong ju ru jia dang dun ju tu ji dang che zu dun dong xin ne tu zong ba le jia zhe sum zu su sum dang cheng zhong jie pa cha xi de nang dun di ji la ne leng jie zuo ru mo zhen ne ge ri
1: sa hui ba kong min ga gu le gong ji 空洞明朗高过年些的穷巴他留了对头中国江南局七东南京前边双方国同州家谈顿局推荐谈七组顿多新不提推送不来家就送就说送差几盘年接着从头母推出去推不穷下南京铁新多榴莲塔新多山竹新多竹蜜索车轨给新多随把南京七在国同州西部新一谈七组年多新不提推送不来家就你去这样啊差几盘我谈七东铁 女士郎国塔为秀吞在所吞三孙旗吞在一起吞所堂国同就你说这几台吃做西东行不提推出不来得孙茶阿帕瓦塔解决查到从顿比你比提啊起来塔起来玩其中我说塔推出不来得即查你盘年其中盘位归秀三百九六十他略近的土别车孙就银牌人在银的中国江南年 也即说这美国第二台年度学站单位启动南京区我说王真奇在顿区七栋国家送去送个塔松东行不堂我说国同局国家居民一台车座也动行业时七栋南京区别我说给日间江南下东托马塔区日足学站内女三郎国塔车轨区新多 초장년변업체 생글랭게 로데토 개용 10주 레공기 독실주마 탁주 치세 투총불레 주제니 잠차샤 10제 낭트 덴진 흔둥라네 모드는 그리
0: 사구 바라 추티 미망 10주 강내 시도 중화라 지루 니동 초글레 다와 당군에 주베 바라 개용 10주 레공기 독실주마 솜동 야당 개주 개주 탁주 제바티 투총바당 두나 야저접게 당 정중 추차네 독실주마 퇴망외 냉주라 추진 이젠 투샤 독실주마라 슈두주마 야과 양 서신 티 토다키 팀등 개왕라 뉴스 삽진 동화 마세

0: 지배 균열라 뉴스 단위 독실 주마트네 균열기 균군 첨부수유 기업기 균열단 투문기 균열니 변조당 지조 피계기 외부 명식 개진식 인신 熊控 첨부당양나 투문전조기 도단배 여덟기 바르기사지 저와 유초당 연대체네 보련 동린타 녀총 각디조기 망튼주시 준수체토 독실규 독실규 디리민 능슈캄 양나링코마비 총화소기 남바제티 熊控균열당 세신 사강제 흠송당 부규르체네 계급당 투문기 균으로 로당 미둔바라 진용도 조화타 테레 뉴즈포그유 겐수 겐중위타 레메 겐중위소 체주 맹위니 독실 주마 망부 미유인 독실 주마 디리기 네그 겐레 맹위 텐주타 이든 장샤기 타제라 두르시당네 망조 겐레 시주기 폭변 된주라 곡긴수그유 체주 미만 십주칸기 제유 겐쿠르웨 제주 레군기 독실 주메 대규 레든라 군디 띵섭동화타 십주 시대시 냠두 겐디주바르 난친체바 정시 지미 제짐 대규 비입을 때네 규시 국내 중공 갸치 동화 제유 겐니 대선 현다탄 국내 지주타 냠지 십주 중제 독진 소기 냠레 람수 조바제 체디 대규 기 냠슈 차과 제주인 도시 지메 말라링 신탄 구비링 신기 내든키 의미 경연을 명네 도시 지마 튐베 춘이당 중전의 주지 제답라 심주 다르주 체디 제유 대전라 뒤도도 내수 년생탄 최고도네 망튼 도시 지마라 초티 주지탄 중전의 주지 제발아 군디 동규인 시 주도 생년제 로드투 랑게기 중미 제주기 속전 무투투 파샤 집제 난튼 디기라니 랭게서로 모드넹그리
1: 중국 속전 타 뉴룹 냠제 현저기 지지 29년 타르 로드기 속전 코르규 정식 협라 제협시 망주 제주기 속전 그그 테네 데나 로드투 챔바타 중미원 소 속전 동보 윤퇴가 인시 대비고네 파르유진 차도리 남키 디교타 제주 림바키 니티 샴규 촘라캬 예제기 겐잔덴베 케주응유 로데토 챔바타 중민 원제 소그림 그리고 뒤송물에 자제 숨차기에 발휘 없이 테나 차도 제주니 디웨 파뉴 교수 임바타 로데토 예용기 물수 총서기 차도 시중 문보 뒤송물에 자제 시차기에 발신 발세티 뒤송물에 총서기 시중 문보에 자제 내 숨차 뒤기 토유 없이 로드 총등기 뉴기레 고투 직도 야기 중에 레남 사파타 마비 사베 망츠 소크림라 판뉴 규슈 윤퇴가 니 옆시 제주 림바기의 고교 투시 렉소 동조 근디 땅 옆티 로드토 장도 링뉴타 유비 제주 리기 소크림 교고 덴병아 파와타 체제 연기 챔비 팀동 요제 리기 총서 시종 문보 투소불에 자제 주시 차시 발와 뉴제 체와 림베 김주 럭제기 시종 음보 파제 자제 숨줄에 개와 제최 주제타 다수 체외 제제 소하기 리키 판뇌 폐조 중 벽보 윤용 톱내 판이 소점기 뷰리 리보라 규티 투비 샤양 샴규 톱내 판뇌 파동 체로 땅 유티 로데토 총습기 제주 월제기 시종 음보 투총물의 자제 니창아 파워타 파제티 총결타 총대례 자제내 직차 숨 벽보 중와 정타샹키 소점 딥게마라 삼미제바 투장도 지내 망주 제주기 속된 파제를 균퇴가 그리 토도 생글링게 예절 디젠 듄키 냠디토 내시 원고타 춘진키 롱아젠 쥐앙아베 찰그 제바 빠짐 제샤 십제 낭주 변진 흔중라네 어쩌는 그리
0: 내시 원고타 춘진키 롱아젠 쥐앙아베 찰그기 디웨 믹제니 지루 니동 숨줄로 레급 지대찬의 동구 체주 댐비 팅럽젠기 내염 응고 춘진 말라준디 총망 유출기 대십탄 인다 동화 최돔 탁주제기 뉴바 초용내 토르 동화타 사르둔탄 튜중기 권해탐 권해 찹진기 늦은 뉴댄 깡고 체주디레샤 찰구기 닝주니 샴세기 대외 탭주 첨부시리 미교바디 태양직내 조내를 미과타 내망 염고 체바타 니내 내염 응고 춘진 첨비 두시 짐바 숨내 곡송가고 둔비탄 군패링고 체바 시내 촉두 주교단 팬위 치르 동화 제리도 생년제 예진 농민 숙진 파르도 집대 난투인 디기란의 현재서로 모든 앵글이
1: 지지 29년 예진 농민 숙진 파르샤 태야 인티 총 죽지외 파 뉴예 턴제 뉴총 칸키 진대 고발 지 주규 마주 농민 아고 나타 구수 니 파와타 섬레 아고 예주 캡시타 구수 시타 핑추 파르체 갸자 투차가 투신유 진더 구발 지 주규 런던 불런토마 마주 눔링케

0: kong agor chu tha gu su chu tha phi nga pha war som re agor gu ju tha gu su dün tha phi si sin sin pha che ya cha dün cha gu ji xin du
1: jin de dün bie che ni shi chu nin chong wen xing jin cho lu phi li dang yong ku se jin zong ki xi yun qi xu ji phi li ji zhen yan zui dong zhen long che gu xi zhi zu che xing se jin zong ki xiang dang chong de tang chong zu ka ne yong wei zhen yan jun jin ba gen ta de xuan sum tha mang zui ji zui dong ga bu che gen Mitukin Yuzeru Tegar Zombe, Zemling Sendo Kelin Dixi Kelin Bunki, Sane Sato to Gurim Shibur Shibshirta, Jesse Yirila Shibje Jeji, Zemling Sendo Kelin Yusu Topsha. Singlenge, Manzu Punjungi Lopta Jiki Namtang, Dinang Damtun Chungdu, Chibde Nangtun Digilan Lengetoro, Motinangri.
0: Chindatunbe, Tinishu Dunye, Lopsubu, Shungjo Tazi Toa, Jelunyado Nidolu, Lopsubu, Lopta Dingchung, Sumki. Lopchen lopshi shimju namchang zu gyo gwar ge dadu yongchang chepshi. Zanzu gi yikto nyenshu biwa ta rinji kejian ki shibje nienbu cheji jizo la yongchang chepgyu. Jilun yendo nidru lu lopsubu lopcha chiting chung sumki lopchen lopshi shimju namchang kyun gubju ko ji su ne yongchang chepe na penchong lopchen ki namchang jik damdu. Singlingi rangyong zhong chomra dandum zhu yi mang zhu khebun su chedab nianbu chebe bie zhun yi khebi kha jik yongzha chedu shibzhen nangtun dianzin tundub lani ngodru nangshi.
1: Bie zhun yi khebi ta ngodru shui na tiang jilu nidong zhru lu dawa sumbara xiezi chonggi le chomra dandum zhu yi lopte sa jie dianzha la chedun shibshir chegab chonggang shi ki si se naga chokye zham tu zhu yuwa zhe chobari. Ter din tim dara toda la timge ki chi zhu yusang chegubi gaja dawa tang 투주요에 사제 중시 당화당지 응제 고롱아동기 신진 제바제샤 테네 제루니동 제주르 도와시바라 시즈 총기링 엠링종 총라다동주기 신조 구기 사제당 면제 대제라 최든 주디기 자주 비신 룹중시기 사강토 사제 된자기 최시 말은 배 돈뉴토 차당 루유바시도 중 테르딘 팀다라 제유 텐제 중시 당화당지 도달라 응제 고롱아동기 신진 제바제샤 테네 제루니동 제주르 도와시바라 참도 총기의 레오치 종 총로 단독 주기 차제 세동 레니르 켄기 사제 된자라 체둔 십실 지급 사간 시기 탑장라 장다 야고 메바타 사제 류니 치마케게 유바 돈을라 투시 제메바 소기 내주 망부 시도 정오 마세 대공 사간 대장다 야고 메베 맹도 나고 난중네 타데르 진용유 테르덴 팀다라 토다라 팀게기 제주 유상 제괴베 가자 당화타 세시다 미둔베 세리 중시 당화타 제 문제 고르니 동기 신진 차바제도 양지로 니동 제주로에 다왕아바라 제지 총기를 총으로 단돔 주의기 차제 세동 된자라 체든 대구 십실 제급 계획 총관시기 레눈 제사라 제막가라소 두주 이후에 사제 규제카 주룩 잠샤 유바타 대다제 디객 수입에 팀계 지주 시도 총화리 테르덴 팀 따라 도달라 팀계기 지주 유상 지급에 가자 다와타 두주 이후에 사제 중시 당화탄지 응제 고르 니동기 신진 제바 제도 생각하기 하사 총기를 총으로 단돔 주의타 맹시 주의기 겐수 십슈 직시 사제 된자기 최든 소종 제샤 십제 난퇴 디기라는 현재 서로 모든 앵글이
0: 예찰 하사 통계 총로 단돔 주타 총계 멍시 주 개념 토 겐수 십슈 직시 사제 된자기 최든 소종 제바타 총계 용기 겐수 직시 카기 사제 된자 토담 민나타 종타 추 카기 제일레 퇴민의 소종나 쇼네 겐수 직시 사제 된자기 국송 증라 알웨 된도 당샤 타딘기 소종티 선에서 토 록종타 녜람 루티 송디키 제답제바타 소종의 흉견초 총결 지조 편디칸기 사강도 교내 선에 사도토 록종 제부타 톰라 단톰 주의기 레그 긍진배 사제 규제 십시의 타 성년에는 수체 독시 사제 마비냐와 코리오 초딘서의 각제 루지를 민에 꿀주 유림리리 신천된도 당대 균된 토담키 조내 제시 시부기업이 타딘기 소종의 믹세 정신 타니 저 정신 첨부되네 겐수 직시 사제 된자 토담키 현재 눈대 세도 생글링게 참도 총결기 중화 미래 직전 소배 도시 댐부수배 롱아젠 주용아 배 피게 차구 수샤 십전 낭대 댄진 선주간에 모든 능시
1: 민의 미래 튠주 야튼 족도체 내라 기제 메당와타 배든 제자 친부 메바 람수기 뉴바 친부 메바 제기 현재 세치 참도 총결기 중화 미래 직전 소배 도시 댐부수배 롱아젠 주용아 배 피게기 차구 수대 중화 미래 직전 소바 적용 통교 유바타 소르교 유바 편의 유바제라 군디 당샤 차르구이나 제리인 남배 족두기 탑시 닝바르 균도 당디 마르단 참도 지 템진 제실 제디 초직내 거름내 슈타 탕부이 나람 차대 나람 마크트 좁게 배 표규 림딕 제이다 겔람니직 시타 숨직게 숨직듀 sumsi kuje ki lutyu ngok tun ting sap thang lam ni ki nyang dop thang phyo jyo ba ken de ki nyang dop ki sane sa do ki lupti se ri zuk ti ji shu ji ta na lam ni ge lam si je ki mi ri tun ji yar tun ki pe dun par gyam tu ne mang zo so ro lutyu nge lop so ri kyu yu la lutyu nge lop so sem la su par che yu cho chen sing ne dang zo kyung thang tiam bu zu ba nyam ji ki lam su zuk ti le ji ba chek dong chong zu chek dong la ja tu che be le de la de ne mang zo ji thang lin che tu ba thang Kodewa, loka jikdun je ki chetab je ti lukyu ki zi gyakwa tang, pe ye ki zi gyakwa, mangchui zi gyakwa je la dene, mangchua la chamdo lo dunju lak zam rin ki pukyur chenpyo chwe ne, tang tang ki gup ki tukur soo ra tri dun je di, shengkui ki tang lin ne, rengkui ki mesum la gyurwaar che yu. Xeang chargui na, bedun chenpe changboru chung yungwa tang, zogdui tonyo mebe netun la ming ne, chargui na, kyabja cheru tang cheshi torudongwe chaju chargui lakdar cheba ma se, zogdui le dun ti, Legen ne jundum nembur gyurwara gundi dangsha. Zenglengye, nekju charjan dekyu tujin ki tuju dengge chedu, jibde nang tun di gila nil hengge soro ngodri nengri.
0: Jinda dun bece nishu gu ni sakwe be rangyo jo sishung sengkyur shungdung khanke cho be jilu nye do nidu le, nekju charjan dekyu tujin ki chikwe sengkyur yongda chungdu nye shedwa chebar singna, jilu nye do nidu le, nekju charjan dekyu tujin jinda gebe ce jing ne jung ni par, nekju chonggye ki kisar dekyu tangto nidu yin sing, jinda gebe ce jing ne gu nin par ne tati tun zang min bata, jinda gebe ce ju ne jung ni par ngon so, chego li yu re do. Shedwa chungbar singna, gup di charjan dekyu jendu na jong yong ge chonggye ta sikwe ka ta ti xin nye gor ki
2: 在这小区运行，这让周二七来给德州战斗卡就松塔水军去打这战斗，撤退南站卡你你就赢不他，先呀，大家谈压价，他点说水军去战斗南站有了，听到一些谈下不一样，他就赢不着。那就从这给几个人别秘密的联系下，拆迁德州战斗团队呢，培养强大的细菌持续谈水军持续给装备人力给端木设计是一百万三，中华美丽给联网集团筹备东西十多栋瓦塔，那就不再套一批给给重建，温饱七八，美丽卡瓦给周旺塔别的，你们这老兄弟动画这给卡的开心是干热度。
1: 生个连接，怎么能分别暴露路子在这儿？暴露眼睛的打不动。西边南屯，电子通路那里我只能说。你吃了，业绩刚在暴露两只连坐机，你同这组里阿个米怎么能分别真多的起？几多的就住去解放他最近真多呢？阿根廷去独占送多的你几套呢？外地零售入口里南边街位真多呢？外地零售入口去接送，写的你，可不拉去情绪暴露我这儿电话题。 各地占领分别暴露路子在这儿，他们有把力。可不拉去，真多去，干嘛家当准备送套？我这儿去为情绪暴露是绝对，我的零售入口了，都占你多你几多占两百钱呢？真多的，打死个他们去占领南头，强制拆不来。
3: 生个连接，参点六个平地，平江龙天人天来共，平个龙天街三角滚对滚江西北，七只连接去南端，寻找他效益。天地连接去总这经过，你们七零来谈，是不是千滚难干？你们七零来谈，不算这么多难人。新的鱼缸平江沿岸鱼缸及鱼冰拉涨，各同桌的热冻来电。平江的热度，不再特别偏见的了不绝。中国新的鱼缸。 Hyun Jung Yen La Nguyen Gang

0: 바라코사 송자 모셰가 이리에 동서 나도 찌개라
1: 네신 라라 어
0: 찌개
1: 터제 너 은신
0: 터제
1: 대지하고 응응
0: 무시는 거
1: 너 레이 공감사 레이 집안의 인생 뭐 공감사라
2: 그렇게 좀 나와서 부부칸상 그러고 난 예수긴 인거라
1: 네신 라 통째 나 권긴라
2: 내가 인다도 보용수 너는 터제나라 샘게 손세 신배 아주 시비디 키랑게 손피진 유나라 하다 동게로가 토베로산데지라 땅능베 신배 아주 시배 루체 하자 냠모티 당도 변종 룽디 년제 레포티 우디 레소 렌데 당사바도 레사포비 레덴지 조종바 응기 출레리고 단 시규 벨레 잠바 송처물레 년배 겐지 도만 라지 또 나외
1: 给人家出来的给该蹲了给蹲蹲了这档小巴就蹲能给班上了就蹲能为给到我这去了见了去年年的人情托着多当人民确定紧张平白冰雪的融化样样婆娘里真要不提提外要到要这融化根据怎么来去做就那我当跟班上来去小巴就蹲能为这三不与里真提托着里地俺呢就给特别这些民居领导的去蹲去了那是他欠哪了
2: 今年拉平的工资嘛，京都嘛，住年龙，工资可高可快。俺们都得是今天居住满塞，许多没得过的，人家也没谈，刚刚才到前线，能呢，拉平没交给摊上送就摊，店里送就能给俺家德比工资嘛，京都嘛，甘肃卡村的白马用汤，还不多没交给，从路摊上送就能给去，工资嘛，京都嘛给白马用，他见人多。
1: 工地白马用，没些清白没米用，没米能力用，家己有嘛，用家了平年你都讲明你做主了，没家己没做条件，还讲这不，用我当公司生产人民确定紧张，全民皆用哎，这些民居需求满塞，天然天然吧，过来还是用水军一个。没事，那
2: 都让家己没不多些工吧，你就当。
1: 马家多吧，当今年加个连土呗，俺家连土呗，没不许土土土呗，这
2: 些民居用的水军应该了。
1: 老了啊，没事，忙过来求送哎，
2: 赶紧给我们拉单，三段南北贡献那段水军应该了。
1: 没事，老了啊，
2: 哦是，
1: 没事，时间加过，老了啊，
2: 哦，跟老时间加过，
1: 老了，时间加过。 那现在天气呢？一边酷热啦，天天落个检查呀，学员们送他们这些啦，甚至他们连学员们你们给不啦？他检查呀，学员们归给啦，困难去写白卷去。洛杉矶西拉的南北新北啊，就是有点这个事，旁边几趟，赶紧落个链接，苍白呀，平南松。

계란기 고수디 단탕 고류를 송겹치의 치도 영이 타월기 저와 충자네 고족비 영군왕 곰시님의 교화탕 탈수 사부족비 최군왕 후다 슈터 쪽진 긍중토 동교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SM 기 닝담 지지기
1: 케이크 챈심파
0: 나이지메
1: 나이지메타
0: 케이크 챈심
1: 니양기 천월 규네 황황 토조
0: 케이크 학삼타
1: 나이지와 유체
0: 니양기 버균타 조네슈르

0: ཁྱི ཕྱད མ སོང ཏ ཅུ དེ ལ ཁྱི ཕྱད མ སོང ཏ ཅུ དེ ལ ཁྱི ཕྱད མ སོང ཏ ཅུ དེ ལ ཁྱི ཕྱད མ སོང ཏ ཅུ དེ ལ ཁྱི ཕྱད མ སོང ཏ ཅུ དེ ལ ཁྱི ཕྱད མ སོང ཏ ཅུ དེ ལ ཁྱི ཕྱད མ སོང ཏ ཅུ དེ ལ ཁྱི ཕྱད མ སོང ཏ ཅུ དེ ལ ཁྱི ཕྱད མ སོང ཏ ཅུ དེ ལ ཁྱི ཕྱད མ སོང ཏ ཅུ དེ ལ ཁྱི ཕྱད མ སོང ཏ ཅུ དེ ལ ཁྱི ཕྱད མ སོང ཏ ཅུ 간다 부다 남아다 다랑다 노루 닝다 레기 내가 저 다니랑 서지 인데 코네 괜찮당서라 괜찮당니 데다 남네 미저 뭐 제든 말 밤에 템바데
1: 다시 오 제실인데 근데요
0: 단 슈글라 연애마 공내게 잡조라 다른 게 생기서 전데 들은 내내 자 시도 서른 당자 인다 강반이게 봄이 남장 기난기 시 인다 봄이 창서 잠시 택시 강바랑 해도 되는지
1: 근데 안 돼 되게 그래요
0: 네다 내내 택트 나 가고 돈나 주지 간바 딱사다 네 점세 딱사다 치신인다 제대 방기 딱사다 매자 가고 돈나 주지
1: 디 타야가니야 둥지신다 타다지 그 디가네 뉴진 살려줘
0: 아니 레몬이 밑에 된다지요 다 네 장기기 뉴네 시네게 마신 바 갖고 온다 쓰지 말라 다 네 제주 그런 다 소다다 나나 띵다지 나미야 밤부터지도 안 넘자다 그러지 지양 레모 갖고 전주 갖고다 더 주는 레모 갖고 말라 장기기 시네게 레라 지금 장기 정말 놓치기 불러대 갖고 된다 냠전에 미소세 도그리다 미리 그 장기 도기다 지지 하진이 미주차도 장기면서
1: Sen görüşürüz.
0: Görüşürüz.
1: Kanda kartı tanın gibi.
0: Tenzi değil.
1: Tenzi.
2: Thomas, you don't join us.

tine yang yu guo qi ne qi shi ki che su yin bie da qiong chou zhong ni ji chu pe qi ki chou zhong ge cha qi shi xi zhe la zeng min tuo pe qiu sa shi ki chou zhong xi ga yin bu xi sim ge nin de ne yang ta jie li gu ju guo chu sam qi yu jin chou zhong ti rin che le qi chi qi chi dun dong zam yu bu tan ji chu pe qi ki xin che qi shi sa de qi chi ngu ju zam tan 通讯萨的及其女婿参联名别及其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婆
지추 크기 작도 망사니 진난 치크시 인디 법추 기토 창대 킹신 지추 법추 첨부 유배 긴케 벌럽 치체 추신 요신 딱총 정정년 텐디 미린웨 사다 링체라 제리치 잠 심베 리코치 유메티니 딱총 정정라 진신난세 사치야 쉬시 이부시 생길랭게 예 콘트링게 처 云南地前 피리장경크위키 샘기닌디의 콩수 내비 권디탄 긍지 처모 조정서 모주시위인 짐주의대디 인베이긴키 다차 내산 대달러야 펩디브 유배마체 주연칸탄 산에키 캐치 댄베 조화신베 사자 유고 챈딩 외부서 강두요시인

남초 남불행기 내 원점 체매 루안 시베 내 신신심 나와 님 타분에 토제는 쇼기 내젠디 케기니 메이 투세 투베 루아 유라 원점 체매 루안 시베 내젠디 세네 니로 쇼로나

기란기 고수디 단탕 고류라 송겹치의 치도 영이 타월기 저와 충자네 고족비 영군강 곰시님의 교화탕 탈수 사와족비 최군낭 후다 슈터 쪽진 긍중토 동급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강달 교어 당 치마 강달 교어 오시 송배 지강 디 예기 코덴고라 모드 당 제시 슈버다 머체 너무 강달 교어 겁려야 이나 자와라 너무 원주 아신 자르시 지강지 덴바 디 지 덴제 낭둥고려야 이나 모드 라과 담지 슈트버데 지 덴제 코덴디 카르레스나 차원 민어 주베 진주기 이기 대 무부 다시엔 자지 레숨 다가는신기 투숨소 강당 강세어 주민디 양만나 된 강당 강땡기 유메소 세어 지덥당 떡버 지덥디니 민디 최시에서 유배 응은죽이 이기 된 강당 강땡버 주민다 리제제 시도 치국 레스 숨버 와라 베지 차샤바 있나 婆婆 家大姐, 婆婆 当啊, 当, 西北, 北地尼尼了呀, 恰村的, 徐北尼呢, 金就给一个说说, 扩顿, 扛堂, 扛, 电报居民呢, 明地车写说, 月北, 我就给一个铁, 扩顿, 扛电报的, 日日节, 道报切北, 接来, 金就给一个铁堂, 铁也, 就电报电报居民了, 跟在卡的是呢, 被那空都下北, 借堂当时不得不了呀那天啊我就记住就会写呗够了我就给不一赔一定你乖吧就是那那就得把这么就把人生啊都我的双十么的话了那他的爹呀进就的家境我们去就在那借堂当说说了呀进就给他堂当说说了呀到我那进就给他堂当时呗当书呗啊定你那个吞大卡的电把这边是那 明天确实是月白我就给不一赔一地从康电把堂日直接到公园的完了第一呢我就给不一赔一你给就爹把电个月呢金就给他堂金就给俺一个讲就爹把电把就把的呢妹妹给不完了那么我就俺心家是送白鲜美的走 必须进了我就当进就给一个年个书本进了没接送本先没接印章特别也我就年个书本入库那里完了他一年西北我就一个七度在呢我就给一个男的进就给一个走路努不得不停的大家能信给我就一个康心没学讲进就给一个困难 我不打先堂恰吉来松打个能行给推松所电波就不定的被忙不要的相当按住陆中许多在那热热前的我的许缺个的那么我就安心家是松白七钢地几点家的空度许不能行恰外明康天的许白进就给一个铁腾康堂康天主都得的 明天确实是月白我就给一个腾康堂康电报居民的日节节许多七个月白扩展的人当然呢我们就安心家是送白七钢的了这些堂我就七龙米就不是训练的我就安心家在腾康电报居民出动的了他开白出了牙医呢光把西装没听不定的 走去你都弱了我呢你不说说康堂康日边是呢像那个唐不定的文字堂这些囊堂唐不定我都学过你弱了唐不得卡的是呢天天开不出这边这边民用这个囊了我们就安心家是送呗我们就弱了我们康堂就堂起码康堂就是送呗我们的扩顿能行 苦림세웬我们了可怜낭姐这些根我就安心家是送呗我就俺堂家当着陆地我就给一个破你爹堂先入气拉索呗可顿电把提能行进就给破木门人给一个来破你爹堂先入气门人一个坦荡气谁要了索呗我就记住就给告诉送呗 七钢西部体检堂日节节假如个月白吃呢这些根本的重下谈到狂了许白破你爹堂先住起来没你个谈到的气没你打到忙起心都没你娘起肉色的七钢体检我就积极就被搞了呀那对面这边送到给咋外难了呀我是送白七钢西极完了 디 미제드 카드에서는 미제디 응주 이글 미제 송바지 다리데 진주 치다 주베 거블 야이나 나 응주 지치 주베 거블 송베 치강 시부디 야제 진주 이기에 대당 현두지 머니니가 단다 치를 쏘바 리데제 또 고베 응네 제시 교모딘데 도알 제시 견당 디 양마 타고지 인바 제시 견당 디라 kyo mangbo yuebe kola yaayi na kheba tu zebe dadu ki jibe nangli mangbo che yuebe. Nga deya, gyoshe tungshe mangbo ji che, pe mangbo ji xia je, midigbe gyunze kangtang kang imi, seshe chi goye gi goba tezam yomare. Tai ne, pe jik zam ji xia je, ngoto da shugu cheba yinna, ngonjo ki yige ngabu tige, rangi jugu du gyube mingxi yige namla jugje, loabe gobla chir tunbe zaye, takshen pama suwala gyue wangir wala, pola suwabwe da shi yiwa di chibari. Ngonjo jiji jugwe gobla, poni de tang shen dub chir, moni niga tanda chi, moni dakta maung chir, shindu moni nyam chir rosi sungbari. Jinju ki yige, tuan kang tang kang demin di ngunju jiji juge gup soni de tang xian dup chi la sobe gongpa nang xin jar gu gu yunar da ngunju ki yige la da xi yi wa yuwa re jinju ki yige la ni da sum tang da jie gi yi wa chi sui le yuwa ma re di yi na ngunju ki gup la chung wa da xi tang jinju ki gup la chung wa da sum tang yang me na da jie gi yi wa pa gi zhi wa ne dun ju wa ruwa la ngunju ki da gi yi wa ni xi ri jinju ki da gi yi wa ni yang na sum ri yang me na ni jie ri xi tang sum jie si du zhe ne chang ming yung ki yi wa ti yu zang ye ki ngunju ji ji ju ki gup la sum be sum di ma ya jie jinju ki yi ki chi da ju be cu la zhen xi ki jia be ku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我们的金柱可能人意了呀，那我们这两个人金柱一个的我们肯定是考古个院的本事呢，金柱一个的解决了解决明的算了断了，金柱的我们如果行了考古院了，这些用不得被拆下边呢，婆婆下他解吧，大家能行个婆婆下他解吧。 婆婆下他写吧，他个能行个，我问他怎么得巴萨得吧，他个能行个，我问他怎么得卡萨得吧，写不得不，必须得的的见了，恰春节许不赢了，恰完明天就结了，恰完明的八十多了，把铁打了对接，我们的卡就住不住了，是那我们的金柱一个人住不住完了，金柱一个铁汤铁，我不打仙汤。 他个能行给吃些来送，就算说康堂康点把酒米都得的肯德的是那，明天吃些了月饼，我就一个铁汤康堂康点把酒个月饼的，日节节洗到七个月的是，我这汤这些干不得，天天是我这汤可冷了，控制水杯。 给这体力用个嘛的啦，金柱个一个肯德基一年，那么能在原本他明显一个康堂康给他交一年，康的，我就给一个康熙修不匀啦，我就安心家送白光把能心日节节，我今钱呢，金柱个一个铁大说是，从康堂康三二九名给。 tenda diye dotuba soge gide mangbu yore kondo shiba nangshin keba pejige tari diye sunyage ngama seyage mingdi mingda soala tene jinju ngi ngama honangwa tang ngama yinbe jinju gi yigi te ten kang tang kang sewa jumini mingdi cheshe su yube ngunju gi yigi te ten kang tang kang demada jigdeje shido chikugu yube chane jeshe gyun zeba ye zhwala
1: Sengye nama tso kongkam san. Tanda kenam tse sin shimba tene, pen zhong long jin yin chin le gong pe ge long jin ki long jin lop chi le chen shi. Le jen di nang, pen zhong lop da chen me ge gen chi mua chi lin do ji la ni. Pe gen da chui ri bie ko la chi di nan xin yue bie sen na yub shu.
0: Jamlange ngamang ngunju ngashin jars che jinju gi yigi tedang te ten kang tang kang denbe gola ya ina bera dinde kaji shegu cheba ina bena ngon ta jungun dek kasa dek dekwa bo ngon ta nang ru to kasa dok dokwa bo ngon ta jungun dek basa dek dekwa bo ngon za shebju zuk kasa zuk zukwa bo po wo sangapta nga kasa nga ngak babo ge wo sa da da da na de de ta de de babo ge wo cha na de je ta je je babo ta ge neng xin ge eng wo cha na de jia ga jia jia babo ge wo sa na de suo ka suo suo babo eng wo ka na de guo ga guo guo babo mo wo ka sa ke ke babo xi ba de bu bi ti ri la cha chun de xu ba yi na ten gang wen ju ji ji ju ba wo de xu du zhe ne wen ju ge yi ge tie tang tie ge ba wo bo da xian ni le 我不打算我就被过了我就谈这些许出不是罢了别听这难了吞白金就给一个铁吞康电吧这边是那我就给一个铁吞康电吧铁心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 당 타당 사이 타전 인배 기부 탐의 요리 더 뒤바이나 진주기 기부럽 진 타숨 너만 우중 아신 자체 뭐보다 세워주고 샤다르 봐라 양배나 그워 다 간사 당 당차 그워 샤키고 18사 10자 버워 깔았다 락하 락 락자 카카 각 각차 버워 라다다 다카 딱 딱차 버워 싹갑다 가다다 다시 두파 두두자 거워 자다 제 제자 거워 사다 세 세자 머워 카사 케 케자 머워 자다 제 제자 버워 싹갑다 가다 겹파 겹 겹자 시바 더비 베텐존에 너만 우중 아신 자외 제라 진주기 기부럽 진 타숨소스 뭐부 당신이 기난네 뭐부 현세 얼주버들 봐라 베나 퍼워 갈랍달라 카살라 퍼워 사갑다 가이다 겨 파사 겨 퍼워 가카카 퍼워 자다 제 퍼워 라갑다 가나루 꼬사 꼬 퍼워 따파 더 퍼워 가나루 꼬타 꼬 라소베 베티다 기난라 중외 진주기 기부러 딩 타숨소스남 너무 우중하신 자베 제라 두숨레 두 데버 데버 주버 와라 양아드 모라 모탕 신도 모이 다 니수 이외 무이라 너무 우중하신 자체 뭐부 딱신 속이 코든 세월 주베 베라딘데 저구 쳬바 있나 버워 사갑다 가이다 장아사 장 버워 사마사 섬 버워 사납다 나마사 남 버워 라잡다 자마사 잠 버워 사갑다 강아사 강 다가능 신기 버워 까라다 자마 잠 버워 자나르 좀 마사 좀 버워 따십지 뚱아 뚱 버워 강아 강 버워 땅아 땅 버워 샹아사 샹 버워 살랍다 랑아사 랑 라소베 베틴드 낭라 충외 진주기 이기 퇴용 강탕 강댐바디 무중아신 자외지라 아마 영주쟁의 모탕 아마 영중 메바 신도 모니 두숨래 두 대바댐바 죽버드바 양배나 어원 탄난도 돈마사 돔 돈바보 어워 카즈모 킹아사 겐 겐바보 어워 차나르 좀 마사 좀 좀바보 어워 타십주 통아 통 통어보 다가는 신기 거워 단나도 동아 동 동어보 다가는 신기 어워 카십주 군마 군 군바보 라스와베

中国开球店被起诉人物有关吧，组织都接不他。指控他球队本地聊天过去，当地时局可以用来拉他去吧。当他给各级列给可以用来命令，指控他球队本地信不他。指控他球队本地读书，体会里边国内经济去吧。加起指控本地他球队本地提醒，承诺他球队本地球迷，随军上不军进他。 김신 개신 키 지슨 서두동활 최종 치바 튜모 모임 배 성적 등비타 제치 티오 치오 쪽바 미개 공부 제교를 키 자자 침보로 샴디 호다쇼와 개급 진난 키 중화 부초츠 튜제 배터 제교로 구디동화 제 토네 중군 남배 팅섭 진라 디네 개급 도친 속준타 미지 가탈 키 자자 레버치를 초용내 구디동치 제치 도수 등비 차구 시 니소나유 후진 신진 치고타

레가 제규 인파 나지 바로 숨토 로라 덴보르 닌테 동메 섬드 균제 메바라 제제타 동메 섬드 숨균 제디 세균 제제기 카쇼 남냐 미즈웨 길렌 제바타 춤제 장라 장미그 춤제 되어바라 정이 유행에비 삼류 고도타 겐지 쿠르짐 동니에 멍시 정신기 레튠 줍 되어바타 춤 메베 레가라 덤진 제도 제디 먹본 돕친 자샤기 네법 사부듀치 돕쇼 레기소 부유 인시 주유 롭종 로스피스 차체 년도 원라 체규 주가 등위기 구지 선배 공미 선배 숑미 덕심랑 숙디 막퇴 종다르기 규림라 통친 지지 무이톱라 능충 지바타 춤제라 통친 지지 뇌바라 능충 지바소 기내된 요산 숙친 지바타 거두 양배 뒤인디 막종기 편제 무이타 직송수 진바소기 눈주젠기 문진 요산 타직도 제디 봉디 갸르드 징뉴타 편제 중심 세시토로 동비 락레 종다르 치삼 샤바타 터도기 쿠르유 소르조타 종다르기 세시 균쿄 제바타 뒤송 강에 탄 네보 응외덥제기 랑세시르송 간에 집에 롭센 망도 당유 작제 년도 응외나 제규 조카기 유천지이 뒤균 종다르 지다르 축제 되바타 나바 지다르 야부 유이자 응외덥기 십실 팅무톱시 디니 세균 지레다베 노르즈 치슈 뒤시 종단이 락제 젠바 시점마세 티웨강 삼루탄 주수기 종다르 시기임 안수 남바르 통치 지지 편제 응위라 능초 지비 눈초기 문제 요산 타직도 제디 락제 종다르타 덥제 종다르

0: 냠지 카도 제고 제부타 이렌키 이슬람 살지 소마키 콩시 기람 투셔로시 지주부시
1: 콘센서 교리니 주쇼케 다오유준라탄 텐세원제히 리센케 호난케 계산디기라시
2: 메메 다치키 난주 라바르 추기지
3: 메메 부치키 난주 르부르 추기지
2: 추추디치키 난주 추주 렘바르치
3: 작도 부피 지주이 무치 신세 렘바르치
2: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3: 냠조 리메 저완니 냠지 덴데 양천시키
2: 서초강시키 유키민남 용어치
3: 미지카키 등지 야제당 퇴몽 구비니 중화미지키 속자네사당 독슈네사 저완네사 제이